하지 않았는데 이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와요. 뭐가 함께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에도 헬라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고 이제 파송한 목회자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로 도하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간 목회하니까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그래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안디옥 교회가 오늘 탄생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는데 저는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업,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녀. 그러면 주의 손은 아무데나 누구나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했는데 어느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와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첫째,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19절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 말씀은 전도하는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흩어진 자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와요. 그때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도 그때 막 있었습니다. 그러자 믿는 자들이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집니다. 흩어졌으면 저들이 가서 조용조용 있으면서 자기나 예수님 숨죽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온 지역을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라는 바울이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 마땅히 여겼더라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 지금 자기 가족과 가정과 또 고향을 버리고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냐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디옥까지도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즉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전도하는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초대 우리 신약교회의 최초의 전도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약대 털어 메뚜기 석청 가죽띠 먹고 뛰고 광이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그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

검과 같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회개 합당한 열매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귀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나는 빛이 아니라 나는 소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러면 세례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되었는데 세례요한이 개인적인 능력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66절에 오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주의 손이 함께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 으스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 세례요한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눈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손은요 전능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통치하는 손입니다. 그 손이 함께할 때 감히 누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두 개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같은 손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뭘 주냐면 영생을 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귀,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들을 절대 못 뺐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어떤 손이냐? 만유보다 크신, 만물보다 크신 손입니다. 이 손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야 돼요. 주의 손은 아무 교회나 아무에게나 함께하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는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요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에게는 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게 쓸데없다는 뜻이 아니라 전도하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임은 그래도 전도하려고 하고 그래도 선교하려고 애쓰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성도가 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첫째,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에 함께하고 둘째,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20절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전하면 주의 손이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뭘 전했냐면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전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미 분명한 것은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 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그리고 다음날 잡아 끌어서 그들을 막 취조하고 고문하고 이제 뭐 죽이기도 하려고, 다음날 끌어내려고 갔더니 감옥의 문은 닫혔는데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다 빠져나갔어. 들어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대. 이상하다. 어젯밤에 우리가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성전에 그 사람들이 있느냐.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이 성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들을 다시 잡아왔어요. 그래서 왜 너희들 예수를 전하느냐, 전하지 말라 하면서 막 책찍질하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약 70여 명의 오늘날로 말하면 의회입니다. 그런 공회원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러면서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저희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리신 부활. 사도들은 저 두 가지 전했어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고, 그리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회개함과 죄사함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인 앞에서 전하는 내용이에요. 저게 바로 예수님이 주되심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증인이라는 여러분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눈으로 본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그러하시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주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걸 전했어요. 이제 저 공의원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책찍질하고 다시는 예수로 말하지 말 것을 금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 42절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책찍 맞고 매맞아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책찍 맞고 매맞는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공의 앞에서 떠났는데, 떠나갖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방금 매맞고 왔으면서도, 협박당하고 왔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하자 하면 뭐 자기 경험담, 자기 어떤 체험 이런 거 전하는 건 진정한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어쩌느니 그런 건 전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리고 교회 자랑하는 것도 조금 필요는 하지만 그건 사실은 진정한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정중앙교회가 어떻고 어떻고 뭐 이런 거 불신자들 별 관심 없어요. 또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도 물론 조금 도움은 되지만 그 또한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뭐 설교 잘하느니, 뭐 우리 목사님이 어떠느니 불신

자들이 뭐 설교 잘하고 어쩌고 뭔 관심이 있어요?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사실 이런 건 전도가 아니에요. 직접 진정한 전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당신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당신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겁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그 현장에 함께하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오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걸 아무리 들어도 그건 미련한 일이요. 무슨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거 안 믿어져.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믿으면 그는 구원받을 자고 믿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갈 자고 멸망할 자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과 함께 할 겁니다. 예레미야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바른 말만 하니 좋은 말만 해요. 듣기 싫은 말은 안 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독 심판당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매도 여러 번 맞춰요. 그리고 또한 막 많은 핍박도 당해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예레미야야 좀 좋은 말 좀 해라, 그렇게 자극적인 말 하지 말고 좀 그냥 선한 말, 좋은 말만 좀 해라, 그렇게 하는데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김정열 목사에게 목사님 예수님 좀 전하지 말고 천국 지옥 심판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한 좀 좋은 말만 좀 하십시오, 그냥 자극적인 말 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나는 나의 심정은 복장은 터져 죽을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난 이곳에 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 심정이에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0절에 오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애굽의 군부총리로 요셉이 있을 때 온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이 지금 국무총리 앞에 엎드려서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그 사람들이 자기 형인 줄 알아요. 근데 그 형들은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몰라요. 그냥 엎드려서 막 음식만 지금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몇 번 시험을 한 후에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동생. 지금까지는 동생이 안 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 잃어버리고 동생 하나는 내가 동생 붙잡고 동생 하나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국무총리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어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 동생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을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동생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결탁되어 있다고 지금 형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로 결탁되어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고 우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송정중앙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점령당하고 예수님 관통당하고 예수님으로 뒤집어 써 있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주의 손이 함께할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한 결과는 어떠한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셋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셋째, 큰 부흥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안디옥에 헬라인들이 막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자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보냅니다. 초대 목회자로.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또 목회하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다가 1년 동안 같이 다치 동역을 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자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허다한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부흥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돌아왔다, 부흥했다. 여러분, 부흥은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오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더 복종하고 3천명, 5천명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부흥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 부흥의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은 점점 왕성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었는데, 우리가 베드로와 사도들의 메시지의 내용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은혜스럽게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주의 손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게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열 목사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크게 부흥하게 하소서. 주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관련된 성구, 두 가지 성구를 놓고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0: 있지 마소서. 이 수년 내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씀을 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송정조항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부흥하게 하소서. 부흥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이사야 54장 2절 3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송정중앙교회 장막터가 넓혀지고 우리 송정중앙교회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우리의 줄을 멀리 하고 우리의 줄을 길게 하고 그 줄을 박은 말뚝을 견고히 하고 우리 성도들은 좌우로 퍼지고 그래서 이 송정중앙교회를 통해서 황폐한 땅이 사람 살 땅이 되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린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려면 주의 손이 함께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우리 교회의 장막터가 넓혀지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미치는 곳마다 황폐한 땅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또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할고 그리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할 때만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의 손이 함께할 때만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고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첫째, 둘째, 내가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면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번성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062-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373-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 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태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 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지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 가까이 지나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많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반을 걸어왔다면 스스로를 칭찬해도 됩니다. 반을 잘못 보낸 것 같다 그러시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졌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늦었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잠깐 놨다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반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귀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니까 뭔가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별거 한 일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잘한 일이 있다면 감사로, 아쉬운 일이나 죄가 있다면 회개로. 아직 절반 남았으니까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남은 시간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염려 대신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6월 21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6월 21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이프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드린 곡은 호산나 싱어즈의 주 품에 품어소서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개인 모두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소개는 해드리지 않지만 계속해서 보고요. 또 기도 사연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곡 함께 할게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1826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손경민님 앨범에서 함께 하고요. 이어서 9377번님의 신청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샬롬 노래선교단 앨범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2532번님의 신청곡,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박성은님 라이브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게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8326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승리자 강찬님의 음성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승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 4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김요환 목사님이십니다.
1: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걸어왔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어둠과 불의의 편에 서며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으름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빛으로 임하셔서 저희의 영혼을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으로 더욱 짙어져가는 계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로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실상은 우리의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 속에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을 앞세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올강이 50년 희년을 맞이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올강이 하나님의 뜻 안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복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강의 6월은 양육의 달입니다.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가정이나 직장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빛이 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냉랭한 심령, 굳은 마음을 자유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사랑을 나타낼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안에 있는 한량없고 다음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저희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상처가 치유되고 화평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효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권능과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심령마다 생명수 샘물과 같은 은혜의 말씀이 되어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샤론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성구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371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의 귀한 고백처럼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감사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두 주간 이렇게 해외에서 귀한 사역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단 선교사 대회를 참여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선교라는 주제로 한 주간 세미나도 하고 또 저지난 주에는 한인교회에서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이후에 우리 선교학교 아울리치 팀과 함께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또 트리키의 선교지 방문과 주일 예배 또 세례식 이렇게 바쁜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참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도 그걸 느꼈는데 2부 예배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속도가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어떤 상황 때문에 타지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보면 아, 이 교회는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흐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두 주간 한 주는 한인교회에서 한 주는 튀르키예에 있는 그런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먼저 느껴지는 것은 참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느꼈던 느낌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의 흐름이 참 빠르다는 겁니다. 다소 긴장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분주한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서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순서순서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면서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 예배가 힘있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성경학교 아울리치 일정 가운데 한 순서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추후에 조금 더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곱 교회를 방문하면서 일곱 교회의 공동점은 뭐냐면 결국 교회가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적만 남아있어요. 건물은 좀 남아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 이름만 남아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물론 상당히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분명 그곳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처럼 교회가 이름만 남는 흔적만 남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처럼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가 없는 교회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소식으로 듣기에는 서구의 교회들이 점점 예배 드릴 인원이 없어서 교회를 매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마치 교회의 죽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좀 용어가 낯설지 않습니까? 교회의 죽음. 물론 이 땅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그 교회가 문을 닫거나 교회가 사라지거나 교회가 흔적조차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교회는 사라지게 되었을까? 왜 이 교회는 이름만 남게 되었을까? 왜 이 교회는 죽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처럼 살아있던 것이 죽어가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찌 보면 이 15절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또 이것은 한 사람, 인류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 적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워진 공동체가 어떻게 하여서 결국 이름만 남는, 흔적만 남는 이처럼 교회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시작점이 무엇인가? 바로 욕심의 잉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잉태라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 함께 꽉 붙잡다, 하나로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시에 물론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이 말씀 안에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인의 몸속에 있는 난자와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온전한 생명이 되고 그것이 착상이 될 때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사망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외부의 유혹이 이처럼 결합될 때 그때로부터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 자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내가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내가 용납하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된가? 그 시작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미혹된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낚시꾼이 미끼로 물고기를 꿰다 이런 뜻이에요. 낚시해 보신 경험 있습니까? 그럼 미끼를 가지고 물고기를 유인해서 결국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죠. 처음에는 먹잇감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야, 맛있는 먹잇감이구나 생각을 하고 입을 열어서 덥석 물었는데 그만 그 안에 낚시꾼의 바늘이 있는 거예요. 먹이인 줄 알고 물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다, 그 대상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다 생각하고 보면서 먹어야지, 먹어야지 열심히 따라가서 덥석 물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나를 잡으려는 이 낚시꾼의 꾀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자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을 14절 말씀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만 없었다면 미끼를 물지 않았을 텐데 그 미끼에 있는 먹이를 내가 먹고자 하는 욕심에 끌려서 물게 되었을 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다, 죽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는 매력적인 미끼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적 세력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세 가지 미끼를 던졌다. 그 세 가지 미끼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강렬한 갈망이나 탐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만족과 쾌락을 하나님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구를 가장 크게 듣고 그것에 이끌려 삶을 살려는, 그러면서 내 욕구를 채워주려는 무언가가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먹잇감처럼 생각하고 물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의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끝없는 소유욕과 탐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즉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해요. 먹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나의 판단, 내 느낌에 끌려서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남이 떡이 더 크게 보입니다. 끝없는 비교와 경쟁 가운데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족이 가득하고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는 것에 이끌려서 내 삶이 주도당하는 것, 마치 미끼에 끌려가는 물고기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할 때 우리는 이생의 자랑에 붙들리게 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의 배경이나 소유나 성취를 가지고 남들 위에 서려는 교만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내가 해서 이만큼 이룬 거다. 나를 과시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깊이 살펴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 하는 우리마저도 때로는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사망의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점검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점검해 봐라.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체, 실체가 없는 그러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의 거센 풍조에 영향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이전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기 이전의 삶. 하지만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세상의 영향이, 악한 영적 세력의 유혹이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공격하고 나의 연약함을 틈타서 나의 마음에 주인 되고자 공격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요,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욕심이 잉태를 합니다. 겉으로는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욕심이, 그 연약함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그것을 즐기려는 경향이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마음속에 품었던 욕심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죄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 점점 자라게 되고 어느 순간 죄에 무감각해지고 죄가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어가는 과정이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너는 혹시 이 과정 가운데 죽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두 주 동안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이 딱 이 본문인 거예요. 저 아직 시차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새벽 2시입니다 예. 네.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1시까지 2시까지 눈 떴다가 감았다 뜨면 1시요 떴다가 감았다 하면 2시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 말씀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우리가 희년을 맞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귀한 축복에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지방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편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요. 든든한 교회였어요. 별로 외적인 공격도 없는 교회였어요. 평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평안하다. 참 좋다. 별 문제 없다. 생각하는 그때에 너희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연약해진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해졌을까요? 이름만 남고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10년 전과 지금 어떠신가요? 또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더 십자가를 굳세게 붙들고 있는가요?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분투하며 언제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세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 한 세대 지나다 보면 결국 교회는 흔적만 남게 됩니다. 이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희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머릿돌 속에 넣은 그 타임캡슐을 꺼내서 우리가 확인하는 순서를 진행하고 또 50년 뒤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뭔가 기록물을 담아서 타임캡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5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 은혜월의 예배당에 어떤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모여 예배를 드리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지만 선뜻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바로 붙잡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도 아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자녀의 믿음이 그냥 확

아니던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더 예배의 자리에 주님 의지하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 우리 딸, 우리 다음 세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사랑을 빛골에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끝까지 지속 가능한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선교가 감당하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삶을 헌신해 선교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동력하는, 동원하는 그 힘을 점점 잃어갈 때 선교사님들이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때에 저희가 서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든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자 역사에 오셨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래서 점점 더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점점 더 살아나고 있는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복음으로 가득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가정의 문을 열고 공동체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용납해버리고 있지 않은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삶의 하나의 방식으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더 많은 그런 경쟁과 더 많은 비교와 그 싸움 가운데 때로는 우월감 가운데 억승했다가 열등감 가운데 위축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분명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때에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충분해요 말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떤 흐름에 저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저희를 맡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예수 사랑으로 만족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치 미끼처럼 내게 유혹할지라도 그것을 물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크신 사랑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이 세상으로 향했던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위로와 평강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 가정 일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오니 세상의 연약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매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가정 되도록 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유혹하여 때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은 그 세상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있음을 알아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과 따라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그 믿음 세워지기를 바라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오늘도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광주 월광교회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5-0400 375국에 400번 광주 월광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의 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인데요. 이 기쁨을 더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사는데요. 그것의 참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찬양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외침이 되길 원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결애들아. 그분의 사랑 우리 위에 굳건하고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라우다테 도미눔, 주를 찬양하여라, 소프라노 박미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돈모엔의 찬양이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의 베이스 김요한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돌아와 돌아와 유전식의 트롬본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나무에네의 찬양입니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신해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길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오신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였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김선희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늘나라의 창고 열쇠이기도 하고요. 원수의 배후를 지켜주는 보호의 울타리이기도 하며 신령한 상태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풍요한 열매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인가와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해보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왕의 신임을 받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먼저 맛보아 독살 여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절절하게 민족과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편안한 궁궐 생활도 좋았지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었고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으며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52일 만에 마칩니다. 수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이 무너져 황폐한 성벽 재건 작업을 완수해내게 됩니다. 단순한 벽을 쌓는 공사가 아닌 두께 2m에 4m 되는 견고한 요새를 약 5km 길이로 쌓는 대공사였습니다. 제사장, 귀족, 상인, 일반 백성들을 다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위대한 공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왕 앞에 나가기 직전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하며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기도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는데 안식일이나 혼합결혼 문제를 바로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0: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산발랏은 성을 건축한다니까 화를 내고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지겠다고 비아냥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느헤미야는 기도해버립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회복된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사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십만인은 산 속에 그 많은 식물들 중에서 산삼을 알아보고 캐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곁에 산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산삼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축복을 받을 사람은 말씀과 기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축복된 것이며 소중한지를 본능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인 전도와 선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대해 낯선 이방인처럼 멀뚱멀뚱하고 강 건너 불보듯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 전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언어도 익히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돈도 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바울처럼 전도와 선교의 온 힘과 열정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조직하고 직접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행동을 함께 했던 사람, 기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갔던 사람, 신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았던 사람, 언행일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면서 집 나르는 자들은 한 손에 병거를 잡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나팔을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며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 되어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외치고 행함으로 입술의 고백을 실천해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 즉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눈에 영롱하게 반짝거릴 때까지 입술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발랏과 도비와 게셈과 거짓 선지자 등이 때로는 회유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거짓말로 모함해서 왕에게 일러 바치고 때로는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다고 무시하고 겁박하고 뇌물로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느헤미야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속이기도 하는 등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느헤미야는 안 된다, 못한다, 끝장났다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된다는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문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아이디어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많은 척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창조적이고 강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담대하면 영적인 분별력도 생깁니다. 반대로 두려워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1790번, 순복음 영락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해 제주도의 낯선 들판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 준비 과정에 담긴 놀라운 기적과 헌신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도의 불씨를 지펴주기를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이 인천 학익동에서 개국한 뒤에 북성동을 거쳐 서울 상수동에 자리 잡은 지 6년여 정도 되었을 무렵인 1973년 6월 30일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북방 선교 방송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아세아 방송입니다. 지금은 제주 극동방송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던 송신소가 이전하면서 이루어진 아세아 방송의 개국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때 일본 근해에서 작전 중인 미 제38기동함대의 항공모함 본홈 리차드호에서 정찰기 한 대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함을 했다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함대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어 자칫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항공모함의 착륙 유도장교의 유도에 따라 무사히 항공모함의 갑판에 내려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크리스천 장교 존 브로고 주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면서 무선으로 길 잃은 비행기만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도 밝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녁 후에 브로거 주니는 친구인 로버트 보어먼과 함께 선교 방송을 설립하는 일에 착수했는데 보어먼은 안식의 항구라는 남성 4중 창단의 리더였습니다. 이를 모체로 1945년 12월 20일 비영리범인 FEBC가 탄생하게 되는데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극동지역 그 가운데에서 중국 선교의 뜻을 두게 됩니다. 브로거는 중국 상해에 최초의 방송국을 세우기로 하고 1946년 3월 25일 중국을 향해 떠나 상해에 도착하자 중국 내륙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가며 방송국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으로 심한 혼란에 빠져 있어서 500와트 출력의 방송국 설립 허가를 고려해보겠다는 구두 약속만 받게 됐습니다. 브로거는 여러 주간 곳곳을 다니면서 중국 정부의 관계자들, 기독교 방송기구의 지도자들과 면담한 끝에 인구 밀집 지역에 500와트 규모의 스튜디오 6기를 설치하기 위한 신청서를 중국 국민당 당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교역자 5명과 평신도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에 실어 뿌리기 위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필리핀에 방송국을 세울 목적으로 마닐라로 간 브로거는 마침내 1948년 6월 4일 저녁 6시 1kW의 출력으로 감격적인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어 1949년 7월 29일부터는 중국을 향한 방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공산주의에 대한 브로거의 탁월한 견해와 영적인 안목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자 기도 끝에 1954년에 미 국방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보험원에게 FEBC 운영의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속에서 1957년 미국의 관할 밑에 있는 오키나와에 세계의 송신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을 타겟으로 한 송신소 KSBU였습니다. 중국과는 350마일 정도 떨어졌으며 여기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홍콩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5월 14일자로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는 것이 결정되자 FEBC는 1969년 9월부터 한국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3월 동경에서 열린 FEBC 연례 지역 국장회의에서 FEBC 오키나와의 행정 책임자인 조지 리트맨이 한국의 제주도를 답사한 후 한국의 제주도가 중국 상해와 250마일 떨어져 있어

이전 후보지로서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KSBU의 제주도 이전이 결정된 후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주도 이전 책임자, 즉 준비위원장은 FEBC 동경지사장인 윌킨슨에게 맡겨졌는데 그는 그해 5월 한국에서 열린 조찬 기도회에서 김장한 목사를 만나 설립을 도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둘은 밥존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는데 김장한 목사는 이후 목회자가 됐고 윌킨슨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방송인이 됐습니다. 둘은 학교 다닐 때 주말이면 전도지를 들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김장한 목사는 방송사가 설립될 때까지 돕고 설립되면 즉시 손을 떼고 목회와 전도에 전념하겠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제주도 내 방송사 부지로 적합한 곳을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김장한 목사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제주도를 구석구석 살펴본다면 확실하고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원식비행단 대대장을 역임했던 옥만호 장군이 생각났습니다. 옥 장군은 후에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13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자가용 군용기를 내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에 5월 말 김장한 목사, 로버트 보어만, 엔지니어인 노만 오 블레이크 등은 제주도 일대를 돌며 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의 눈에 번쩍 띈 곳이 있으니 바로 현재의 방송사가 들어서 있는 애월읍의 하귀리, 구엄리 일대였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세아 방송의 설립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낯선 땅 제주도로 기지를 옮겨야 했던 불확실성, 군용기를 띄어 부지를 찾아야 했던 급박함. 그러나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었던 헌신된 이들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700년 전 침략군이 머물던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영적 공항으로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길 잃은 정찰기 한 대에서 시작된 영감이 오늘날 철의 장막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자유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거대한 날개짓이 됐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 예기치 못한 난기류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며 날마다 더 높이 비상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며칠 후에 있을 그날을 상기하며 더욱 경건한 심령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악마구리 같은 때로부터 침략받은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나라의 중심부 서울을 내줍니다. 낙동강까지 쫓기다가 기적같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기사회생하지만 침략자의 편에선 또 다른 자들이 가세하며 다시 밀려서 크나큰 희생을 치르게 되죠. 그러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일단 전쟁을 멈추죠. 국토는 폐허가 되고 수백만의 인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는 중에 수많은 성직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되는 부강한 나라를 일궈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죠. 주시는 복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나누는 귀한 나라로 영영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심플리퍼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으니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께로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겁니다. 김인식님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실로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8593님 사연이에요. 존경하옵는 목사님. 아이고. 아유, 부끄럽잖아요. 남편이 기침이 많이 심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고 잘 때는 지켜주시고 낮에는 벗이 되어주십니다. 네, 8593님 사연인데 야, 내가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고요. 잘 때는 지켜주시고 잘 때는 저 우리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켜주셔요. 낮에는 또 벗이 되어주셔요. 아니, 무엇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8593님은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이죠. 남편이 이제 기침이 심해서 아유, 힘드신데 이런 중에 또 의지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연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애쓰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 닮은 곳이 있어요. 바로 8593님 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기쁠 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슬플 때 주님 말씀 의지해요. 힘들 때 의지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제 앞에 이제 존경하옵는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이고, 제가 또 저를 엄청 많이 돌아봤잖아요. 사연도 이렇게 귀한 사연이라서 아, 나는 어떻게 평소에 생활하나 돌아보게 되는데 그 앞에 또 이렇게 극존칭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존중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런 그 표현들 이런 사연들은요 저에게도 정말 큰 위로가 돼요. 8593님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고 남편분 하루속히 쾌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사연이 있는 이 시간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그것에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연이, 사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근데 또 특별한 사연이 지금 저에게 도착했어요. 우리 같이 나누죠. 9673님 사연이에요. 중국 하얼빈에서 앱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 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신청이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분은요, 자이상님이에요. 네, 중국 자매님이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5226님도 듣고 계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5226님이 이 좌이수황 하얼빈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극동방송 듣게 되고 극동방송 통해 하나님도 알아가며 위로받고 있는 친구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에서요, 저랑 방송 통해 친구가 됐어요. 좌이상 자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깊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사랑의 부탁도 해 주셨었는데, 아, 이렇게 좌이상 자매가 이렇게 다시 찬양도 신청해 주시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 주시고, 하, 정말 얼마나 주 안에서의 그 교제 만남이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극동 방송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히 쓰여지고 있는지 실감케 하는 사연이에요. 지금 이 시간 어디 있든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날이 새롭고 감사가 차고 넘치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K-드라마, K-무비, K-팝, K-푸드까지 언제부턴가 알파벳 K자가 부쩍 눈에 띄게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대중예술이 각광받으며 생긴 현상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다른 산업에까지도 K자의 영향이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될 줄은 생각지 못했죠. 이제 더욱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요. 세상 문화에만 그치지 않고 죽은 영혼 살리고 하늘 우러러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정말 귀한 역할을 해내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춘기 아이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 좋은 시간인데 좋은 시기죠. 가끔은 그런데 왜 저러나 싶은 행동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보시면서 참 답답하실 때가 많으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부모가 사춘기 자녀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하듯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뭐 사춘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면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겠지 하는 마음으로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기다리게 되죠.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이어지는 곡 함께 듣고 오시죠. 강성훈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클래식 콰이어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수원 시립합창단의 이 세상 험하고까지 함께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서진교 목사님의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평소처럼 자정이 가까워 교회로 갔다. 걸어가던 도중 우산도 안 챙겨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 비를 맞으며 걸었다. 순간 마음에 가득하던 울분과 화가 폭발했다. 하늘을 향해 삿대질해가며 따지기 시작했다. 하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바보같이 또 교회에 갔다. 흠뻑 젖은 몸으로 지하 예배당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꼭 끌어안아주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울어주셨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이 나랑 같이 우셨다. 내가 우는 내내 곁을 지켜주셨다. 폭풍같이 요동치던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때 알았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울어주신다.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 마음껏 울어도 된다. 펑펑 울어도 된다.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함께 듣고 오신 곡은 향유 옥합의 구주여 광풍이 불어, 나무에 내 떼저물어 날이 어두니, 초롬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 세 곡이었습니다. 아, 살다 보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 아쉬움 남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 기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좀 더 일찍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밀려올 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어지는 찬양 들으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네요. 오승환 씨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게 강같은 평화, 희수빌의 삶으로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신학가에 심은 나무 앨범 중에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준비했는데요. 끝곡 함께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호주에는 이뮤라는 큰 새가 있는데요. 타조와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호주가 지형학적으로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보니 이뮤는 멀리까지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개가 몸집에 비해 턱없이 작아져 날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도 안락하게만 살면 작고 있는 능력도 사장되어 아무 값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이 겁내고 있는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실은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불편할까, 욕먹을까, 자존심이 상할까,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고작 고통을 겁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값있고 아름다운 것들은 대부분 고통을 수반합니다. 1kg의 쇠를 그대로 두면 1달러의 값이 나가지만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겨서 칼을 만들면 10달러의 값이 나가고 더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 에어 체인을 만들면 1만 달러의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당신이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횟수가 바로 당신의 값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더욱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향기로운 찬송 오늘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였음을 머스트 워십의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친 발로 달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는 한 발 한 발을 내딛기 위해 무진애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유혹에 저항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이기적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한다. 우리 영혼의 대적은 우리가 상처받기 쉽고 연약하며 지치고 눌려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우리 앞에 죄로 가득한 안락함과 탐닉하기 쉬운 우상을 던져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할지도 모른다. 인생의 힘겨운 싸움에서 도망치는 것은 결코 장기적인 위안을 주지 못한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후라면 더더욱 그렇다. 유혹은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거나 쉼과 위로에 대한 환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딴 데로 돌리게 만들 뿐이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한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경주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결승선을 이미 지났다. 계속해서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나를 받으옵소서 CCM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쌓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원웨이 싱어즈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들으시고요. 기타리스트 이신영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 The Music Unit의 앨범에 수록된 Draw Me Close 영어 찬송 연이어 함께합니다.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고통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싶다면 그 고통을 하찮게 여기고 과소평가하세요. 그래야만 역경을 이겨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은 동산 높이에 불과합니다. 아니, 허들 정도의 높이인가요? 아닙니다. 문지방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럼 이제 한 발을 들어 문지방을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장애물도 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소진영님의 음성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 지역 2026 원데이 단일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태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 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0: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명랑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지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지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요. 오늘 주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친구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기를 바래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나는 항상 기뻐요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는 항상 기뻐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항상 기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4827번 청취자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교회 학교에서 암송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처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며 지내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와, 4827번 친구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암송했나 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예수님께 무엇이든 다 말씀드릴 수 있지요. 우리 4827번 친구가 어디서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고 싶다고 한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또한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도 예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4827번 친구,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 측의 기뻐 기뻐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암송하기로 한 말씀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나요?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태복음 28장 20절! 와, 잘했어요. 친구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행복한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킬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성구 힌트를 잘 들어보세요.
1: 로마서 10장 10절.
2: 로마서 10장 10절.
1: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2: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 입으로 신하여,
2: 입으로 신하여
1: 구원에 이르느니라.
2: 로마서 10장 10절.
1: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네요. 그런데 친구들, 말씀의 주소를 잘 들어보았나요?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 자, 오른손 왼손을 쫙 펴고 10점 만점에 10점. 와,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 기록된 10점 만점에 10점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을 믿어야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내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벌을 다 받으셨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아빠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시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에 가는 방법, 10점 만점의 10점 말씀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를 부르며 암송해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 악보를 보내줄게요.
1: 로마서 10장 10절.

0: 하여
1: 입으로 신하여
0: 구원의 이르느니라
1: 구원의 이르느니라
2: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이르느니라
3: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 믿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입으로 한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0: 로마서 10장 10절

0: 입으로 신하여
1: 입으로 신하여
0: 구원의 이르느니라
1: 구원의 이르느니라
0: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바로 코리예요. 우리의 코리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되었어요. 코리의 이야기를 듣던 대만 여행사 여직원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며 정중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그러자 코리가 대답했어요. 저의

0: 환자 적어 내려갔어요. 하늘나라. 저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 표를 구해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1: 하늘나라에 가는 표라고요?
0: 그 직원은 매우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러자 코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설명해 주었어요.
2: 2000년쯤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늘나라에 가도록 대가를 다 치렀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때 내가 하늘나라에 갈 비용을 모두 치르셨답니다.
1: 그때 막 사무실에 들어온 한 중국인 사무원이 말했어요.
3: 그 부인 말씀이 옳아요.
0: 그러자 코리는 그 남자를 향해 몸을 돌이키며 물어보았어요.
2: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가지고 있나요?
0: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3: 네, 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중국에 살았을 때 저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0: 코리는 그 남자에게 미소를 지어준 후에 여직원에게 다시 말했어요.
2: 자,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도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준비해 놓는 게 좋겠군요. 만약 당신이 항공권 없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당신이 적절한 표가 없이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여기 남자분이 당신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답니다.
0: 코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1: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0: 그곳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함께 암송하기로 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리세요.
1: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코리가 어떻게 지금 대만에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많은 도시를 여행할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0: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하이디온의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암송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엔젤스 합창단의 구원 열차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Psalm 1편 3절 말씀 Psalm 1 verse 3 That person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they do prospers. Amen.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m very excited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there is something beautiful about a tree standing beside a stream, right?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hrough the heat of summer and the cold of winter, it remains where it was planted. 네, 참 뜨거운 여름과 또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Its strength does not come from what is seen above the ground. Its strength comes from the roots that reach deep into the water. 근데 그 나무의 힘은요, 눈에 보이는 가지나 잎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힘은 물가를 향해 깊이 뻗어 있는 그 뿌리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이요. Today's psalm gives us this beautiful picture.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What a comforting promise, right? 참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Not every season is a season of fruit. 모든 계절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니죠. Some seasons are for growing roots. 어떤 계절은 뿌리를 내리는 계절입니다. Some seasons are for waiting. 어떤 계절은 기다리는 계절이고요. Yet, God is faithfully at work in every season of our lives.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we're gonna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today,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Ginny Yu at FEBC. 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The writer of Psalm knew that life was not always easy. 시편 1편의 저자는 인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The psalm begins by describing two different paths a person can choose. One follows the wisdom of the world, the other delights in the word of God. 시편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The psalmist compares that person to a tree planted beside streams of water.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Notice that the tree is planted. It did not place itself there. Someone carefully planted it where it could grow and flourish.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심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곳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1: Sometimes we wonder why we are in a particular season of life.
0: 우리도 가끔 왜 지금 이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1: But just as a gardener knows where to plant a tree, God knows where to place us, right?
0: 하지만 정원사가 나무를 어디에 심어야 할지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어디에 두셔야 할지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1: Even when growth seems very slow, the roots are reaching deeper.
0: 성장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뿌리는 더 깊이 깊이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And in God's time, fruit will come.
0: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된다는 그 사실도요. 잊지 말자고요. Here we go.

Amen.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늘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계절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And he's a good G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he's a very good God. 늘 선하고 좋으신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합니다. Have a wonderful week everyone and I'll be back next time.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구원으로 향하는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앞에 계획된 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 오직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나누고 우리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찬양에 우리 삶의 결단과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안고 섬을, 또 모든 생각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다듬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맞이할 영광과 기쁨의 날을 떠올리며 우리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호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기적처럼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광야에서 그들이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들이 함께 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 한 사람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가정사의 일이든지 또한 사람과의 관계일이든지 뭐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모세 한 사람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쉴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피곤해 쩔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모세님,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재판해 주세요. 모세님, 지금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풀어가느라고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백성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책임감 있게 했었지만은 나중에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거 피곤해서 번아웃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지혜롭지 못하게. 너 그러다가 쓰러진다. 너 내 말 좀 들어라. 네가 나 재판하지 말고 너는 큰 것만 재판하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라. 따릅시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탁월해도

사람은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가 감당해야 될 가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모세 나이가 뭐 적지 않은 나이죠. 8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부름받을 그 시점도 그렇지만 매일매일 인간 문제와 씨름해야 하는 이 지도자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냐고. 근데 그 장인이 아주 지혜롭게 고민을 합니다. 너는 혼자 할 수 없다. 모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너는 그건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선하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그죠? 어떤 아버지가 책임감 없는 아빠가 있을까요? 어느 지도자가 책임감 없는 지도자가 있겠냐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이 리더십에 있어서 큰 공간이 생기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분쟁과 갈등과 불협화음이 난무하게 되면 그 리더십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리딩할 수가 없다고요. 많은 분들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노예 해방 사건으로 축소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단순히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세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들, 내 아들이다. 왕국을 세우기 전에 가족을 먼저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 이전에 가족관계를 선언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18장의 핵심적 사건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빠만 똑똑해서 되나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이었죠. 유교적인 이런 토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조건 가정에서 최고야.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 아버지 말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이 아버지 밑에 그의 통제 아래 있게 됐어. 근데 여러분, 그 아빠가 완전합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는 아니죠. 근데 우리의 사회가 그런 구조로 이어져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판단을 받고 결정을 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두로를 통해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좀 나누어서 분담해라. 가족은요, 서로 짐을 나누는 관계죠. 함께 더불어. 어느 가정 보니까 그 손자가 태어났는데 손자가 가정의 왕이더라고 보니까.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엄마고 아빠고 다 그 한 아이에게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든 짐을 홀로 지는 그 아담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부각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빛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말씀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려 함이라. 이게 교회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가족이죠. 예수님은 혈연관계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더 큰 가족을 보게 하셨어요.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모든 만민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모든 족속이 한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혈연적으로 가족이 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족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이며 내 자매냐 이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이거는 혈연관계를 무시한 말이 아닙니다. 더 큰 가족을 보게 하신 사건이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입니다. 단순한 조직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홀로 있지 말고 가족 안에 거하십시다. 홀로 있지 말고 가족 안에 거하십시다. 모세는 분명히 유대한 지도자 맞습니다. 홍해를 가른 사람이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한 노인네였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한계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재판하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 그 자리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많은 동역자를 함께 세우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을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행동은 모든 문제를 다 혼자 떠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거를 지적해 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든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보게 한 거예요. 그의 장인이 너도 사람이다. 너도 인간이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열왕기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싸우죠. 영적 전쟁을 합니다. 승리하죠.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큰 비가 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네가 우리 선자를 이렇게 죽였다고? 내가 너도 그렇게 찢어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저 이스라엘의 선자가 유다 땅 부엘세벳까지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만 남았대요. 자기 혼자 싸웠대요. 자기 혼자 싸운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절박해지니까 완전히 탈진 상태 이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것 마실 것을 그냥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지막한 소리로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지금 너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저도 엘리야처럼 수없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없었나요? 아,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야. 일은 벌려졌지. 뭐 가진 것은 없지. 또 사람들이 마음이라도 좀 같이 모아주고 그러면 참 힘이라도 나겠는데 그냥 너무 외로운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저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준 분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그걸 피부적으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일 눈을 뜨면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독주가 아니라 동역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보면 21절 말씀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21절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능력 있는 사람

을을 말합니다. 능력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히브리어 말씀, 이 단어를 보면 재밌습니다. 안세이 하일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똑똑하거나 재능 있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전쟁 용어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용사를 찾아라.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 용감한 사람을 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이 탐욕이 없는 사람. 이 재물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택하라. 이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 그 유치, 그 자리를 이용을 해서 꼭 뭔가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뭐 지자체장이 되는 것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그렇고 뭐 의원이 시의원이 되는 것도 그런데 진정으로 봉사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사람도 있지만 그 직위를 이용을 해서 뭔가 자기의 반사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꼭 그 사이에 부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다 감춰질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드러나요 또. 그리고 법적인 제재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우리나라에 역대 대통령 치고 감옥 안 간 사람 있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었느냐고요. 죄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명망을 얻는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한 자리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자리는 담에서 획득할 자리는 아닌 거죠. 봉사의 자리죠. 내가 욕심을 내야 될 자리는 아닌 겁니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용감하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단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잖아요. 슈퍼맨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시작이 됐죠. 멀티플레이가 지금 각광을 받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잘한 능력자를 찾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너는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너의 부족한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채우도록 하라.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니까 그 사람은 아주 일을 속절 잘 해내니까 그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은 없는 거죠. 더 사이즈가 크거나 더 성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을 세우고 훈련시키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또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내 손끝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맡겨야 될 때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맡겨야만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학 용어 중에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매사에 부모가 다 해줘. 뭐 선생님, 과외 선생님도 부모가 붙여줘. 반 자기가 공부 다 해. 요즘 저 좋은 드라마가 하나 떴어요. 제가 몇 편 시리즈를 봤는데 와,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어요. 요즘 애들이 아닙니다. 나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거를 악용을 해요. 애들이 도박하는 것은요 뭔가 기본이고요. 스마트폰 통해서 도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금지 약물을 복용을 해요. 공부를 잘하려고 인류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이 특히 마약류의 약을 먹어요. 부모들 아예 갖다 줘 그냥. 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이거 너무 현실성 있게 리얼하게 만들었구나 이게. 아주 이게 굉장히 센셔셔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부모는요 자기 아이에게만 자기 아이 편에만 서달라는 거 선생님한테 계속 하루에 수십 번씩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요 우울증이 걸려요. 자살 충동에 빠져요. 자살을 결심까지 하게 돼요. 공교육이 살아있습니까? 내 새끼가 중요하면 남새끼도 중요한 거거든.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거야. 근데 유독 선생님에게 내 자녀 편에만 서달라고 걸핏하면 법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선생님. 어떤 학생은 개인적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팔로워가 60만 명이라 돼. 학생인데도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용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선생님을 길들이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그냥 가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뿌려. 마치 없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편집을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요. 정말 이게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구나. 지금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일방 통로와 같은 애 소통이 막혀버리고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가 됐나요? 사람을 고루고루 재배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 밑바닥까지 서로 간에 가족됨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결성되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부대끼고 서로가 기대면서 웬만한 문제는 그들 안에서 소통과 함께 해결돼요. 근데 이런 문제, 이런 분위기가 없었다 이거예요. 한 번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최고의 대학을 보내고 싶어서 부모들이 경쟁을 했어. 그 아이는 거기서 숨소리 한번 제대로 크게 쉬어본 적이 없어. 아니 무기로증에 빠져있어. 그것이 학습이 돼서 이제 그의 DNA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엄마가 옆에서 거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이게 학습된 무기력증입니다. 반대로 티그말리온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너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엄마는 너를 믿어. 그러면 이 아이는 거기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돼요. 넘어졌으니까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사람이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나중에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돼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그 조직과 그 사이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피곤해지니까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모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곤했어요. 매일매일 줄을 서도 끝이 없는 거예요.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만이 넘어요. 광야에서. 자기 순서를 기나려 모두가 다 피곤해지셨어요. 이런 구조적은 이런 시스템의 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지 못했다 이게. 한 사람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그 지배구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들어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겠냐 이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에서요. 리더십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안 그래요? 그건 건강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모든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로 연결되어진 성전이 되어가자 이거예요. 왜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왜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은혜만 있고 질서가 없으면 혼란이 생기고요. 열정은 있는데 체계가 없으면 오래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어미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지. 예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 성경은 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천부장도 백부장도 오십부장도 십부장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21절 말씀이 중요해요. 능력자.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 충성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여러분 보세요.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어요. 40일 동안. 근데 문제는 그 다수, 열 사람이 부정적으로 나온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올스톱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대적합니다.

0: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열 사람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열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기름부심과 그 힘을 상실해버리니까, 그들은 언약보다도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 지식을 더 의존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거인족속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닙니까? 지난 거 아니에요? 그 역사가 40년 쭉 딜레이 되어버립니다. 그 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택할 때도 중요해요. 누구를 선택할 거냐? 사람을 세울 때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 여론이 좋아야 돼, 여론이. 아,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세워도 돼?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교회와 모든 나라와 족속이 큰 시험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중동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의 트럼프예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예요. 뭐 이란의 지도자, 누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병사들이 전쟁에 내몰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안불안해하는 거예요.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가 그냥 널뛰기를 해요.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고 국가가 좌지우지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멈추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위험한 구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세대가, 모든 족속이 성령님의 임재 아래서 기름 부음 가운데서 함께 엎드리는 교회,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교회, 하나의 가족으로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희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의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목사는 섬김자입니다. 여러분의 고리고리, 여러분의 하나하나를 꿰맞춰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한 통로가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포지션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도 말고 이하도 말고요. 분명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알렐루야. 나이를 불문하고 직분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 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태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인은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 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0: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허지윤입니다. 일단 저를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저의 얘기를 시작하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탈북 준비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쳐요. 제 딸을 이제 신우주에 있는 큰이모 집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학교에 안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집에서 과외를 시키죠. 그때 부모님께서 영어와 수학을 시키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매일매일이 방학 같았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일매일이 주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행복했지만 이제 점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죠. 엄마와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표정이 안 좋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쉽게 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려서 제가 누구를 위로를 하겠어요.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하다가 제가 이제 삼촌네 가족과 이제 백두산으로 가는 이제 1차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해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해산까지의 거리가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짧아요. 근데 이제 그 열차가 기간사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는 기차였기 때문에 2, 3일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역에 정차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정차를 하면은 이제 기차 옆에 사람들이 몰려요. 꽃제비와 그리고 도매상인들. 그 음식을 팔려고. 그래서 저 보이시는 그 창문에처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물건을 주고받는데, 이제 그 창문으로 이제 밖을 내려다봤는데 이제 밤털머리를 한 남자 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지가 옷이 둘 다 긴팔이었지만 너무 해졌고, 심지어 바지는 너무 짧아서 다 그 종아리 부분까지만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꽃제비인가 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보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손목이 잘려서 골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름이 뚝뚝 흘러지는데도 이제 그 배가 고프고 그 작은 위를 채우려고 이제 기차가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쉰 밥이나 반찬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를 먹겠다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빌고 이제 달라고 그러는 모습이었는데, 저 제 또래였어요. 저보다 어리다면 어렸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려서 든 생각이, 처음에는 아프겠다, 나는 체만 해도 그 침을 맞고 감기약물을 걸려도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팔이 잘리고 이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제 아픔보다는 배고픔이 중하구나라고, 너무 아프겠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산에서 내려서 저희 가족과 삼촌 가족이 백두산으로 갔다가 저희 1차 탈북은 실패를 해요. 사실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하셔서 제가 다시 평안북도 구성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평범하게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대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어디 가야 한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디 간다니까. 심지어 통행증이 필요한 북한이잖아요. 조금만 가려고 해도.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옷을 입고 잠결에 눈곱도 떼지도 못하고 이제 나섰는데, 엄마가 계속 울어요. 할머니도 계속 울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이 깨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엄청 부모님께서 숨죽여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파트를 나서고 이제 도로에 들어섰을 때 발코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보고 계셨는데 그게 마지막 안녕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그 전처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머니랑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는 기억도 없고 그냥 급하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탈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압록강을 건널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0: 그때 사실 제가 수영을 아직도 할줄 모르는데 지금 물에 들어섰을 때그 답답함, 그 물의 압력에 짓눌리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압록강을 건넜죠. 이제 그때 장마 직후라서 이제 바닥이 미끌미끌거려요. 미끌미끌거리니까 이제 아무리 제대로 서려고 해도 물살 때문에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잡고 이제 계셨는데 저는 계속 살려줘, 살려줘. 나 물에 잠겨. 이렇게 계속 소리치었고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랬는데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다시피 건넜고 저희 아버지는 강을 건너자마자 기절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기절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앞에서 가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이제 끌고 이제 그 도랑길을 이제 올라와서 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2015년도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돼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하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이제 6학년 1반밖에 없었어요. 그큰 학교에 딱 1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다 너무 속속들이 이제 다 너무 친하잖아요. 이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북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왜 한국으로 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부모님 손에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계속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유인 곳에 와서 어머니가 과연 이것만 보고 왔을까라는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답을 못했지만 만약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부모 자식과 버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도 하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그곳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모든 저희 밑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1: 생사가 걸린 고비를 넘고 넘어 한국에 와서도 방황했지만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허지훈 자매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 한국 사람들의 차가운 말과 시선 가운데 또 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허지훈 자매가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됐을까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한국에서의 삶의 간증도 나눠주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지요.

강다원 교수님은 저희가 부산에 정착할 때 부산 하나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국제학교를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죠. 막 영어를 배우고 막 똑똑한 애들만 갈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무서웠어요. 거기 간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과연 갈수 있을까? 영어도 지뿔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심지어 그 학교가 사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주야간으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는다고 그 학교를 지원을 할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제 장학재단이 있는데 버켄 장학재단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백도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셨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갔고 돈을 쫓았죠. 그래서 못 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란 게 뭘까라고 이제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간그 국제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요일마다 1교시를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일까? 그냥 다른 수업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인데 이 수업만은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부산에 살아서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자!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너무 자고 싶었어요. 제 룸메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잘수 있는 시간인데 해가지고 그 시간이 끔찍하게 싫다가 그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속이에 경일 듯이 이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적응을 잘 하고 이제 11학년이 됐죠. 이제 11학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이제 제가 제 어려움을 그런 거를 이제 잘 터놓지 못했어요. 사실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속 안에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제출을 해요. 저희가 9시 반에. 그래서 9시 반에 핸드폰을 제출하러 내려갔는데 제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곧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고 싶은 학생들은 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 시간을. 그래서 아, 가자 해서 이제 가서 딱 앉는 순간 이민호래였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게 제가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예배 노래 중에 저한테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이 가사나 이 모든 게제 상황과 조금은 맞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외면했던 영혼을 치유하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그래서 저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 읽는 법도 몰랐어요. 심지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저 노래를 듣는 순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11학년과 12학년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말로만 듣고 미디어로만 보던 미국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륙 시간이 저녁 밤 10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큰 캐리어 두 개를 들고 작은 캐리어 한 개를 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그 타지에서 이제 홀로 석이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3학년 때 학비가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성경 문장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네,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라고.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외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입학 원서를 넣을 때조차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그 학비가. 근데 그냥 해보자. 어떻게든 열릴 것이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2년을 마치고 보니까 3학년 때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제 꿈을 이제 접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제 그때 기도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간청을 드렸어요. 진짜 너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싸우신 거다. 저희 그 꿈을 포기하게 된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 눈물을 안 흘리세요. 근데 이제 계속 너무 속상하시니까 밥도 잘안 넘어가시고 이제 그럼 하루하루 피 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딸내미는 자기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손을 높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제발 우리 딸, 제발 나꿈 포기하지 않고 내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정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잘 마치고 3학년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는 제가 처음 이제 외웠던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그 상황에 가장 이제 정말 잘 맞는 구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의 모든 이 과정에서 이 너무 잘 맞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항상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실 때마다 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 5월에 졸업을 해요, 4학년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좋은 기회로 이제 그 극동방송을 이제 접하게 되셨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일하는 환경을 보더니 저한테, 아, 너도 정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하는 게 어떨까? 이제 하면 너무 좋겠다. 그 환경을 보시고 너무 이제 평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전공을 살릴 생각만 했었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과연 대학원을 가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제 직업을 얻는 게 먼저일지. 제 기도 제목은, 사실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저희 아파트에 살던 꽃제비가 있어요. 이름이 철성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난이 행군 때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아사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밖에서 미꾸라지를 이제 잡아다가 그 살아있는 그 애를 생을 이제 아빠 입에 대면서 이제 아빠를 살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부터 그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오빠예요. 이제 그 오빠가 사실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구슬을 박아놓은 것처럼 너무 초롱초롱하고 너무 똑똑하게 생겼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다들 안전하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잘 지냈으면 네 그게 제 제목입니다.

이렇게 허지훈 자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도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허지훈 자매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찾아와 자신만의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분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20대 허지윤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바꿀 수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방송사 1층 안내데스크에 있는 저에게 어떤 분이 다가오시더니 이정현 PD님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 분명 처음 뵙는 분인데 어리둥절했죠. 그분은 바로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 저는 시오리라고 해요.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조금은 어설픈 한국말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 대전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매일같이 일본에서 듣고 있다며 댓글로 참여해 주셨던 애청자셨어요. 대전에서는 유튜브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 얼굴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참 반가운 만남이었는데요. 시오리님은 매해 한국을 찾으실 때마다 극동방송 사옥에 들려 헌금을 직접 하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날도 헌금을 하시기 위해서 방송사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기도 제목을 여쭈었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가 많이 없는 일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오셨어요.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신 시오리님의 기도 제목을 늘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찬양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행군 나팔 소리에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고요. 여러분들은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 됩니다. 혹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4218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정말 오랜만에 듣게 됩니다. 교회에 다녀와서 집에서 혼자 들으며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해서 주말이면 집에 오는데 준비하는 이 시간이 감사하네요. 라고 어머님께서 보내주셨군요. 아, 우리 주말에만 볼 수 있는 귀한 자녀분들과의 시간이 더 값질 것 같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3943님,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합니다. 남편 김혜경 성도님이 간이식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역전되리라 신청하신 그 마음 가운데 남편분을 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8129님, 예배드리고 와서 매실청 만들려고 매실을 세척하며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너무 평안한 주방의 풍경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건강한 여름도 준비하시고요. 찬양 들으시며 맛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신청하신 곡 중에 내 삶의 이유라 띄워드립니다. 남궁 송옥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이 기쁜 소식을 권호경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된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507님 주일 예배드리고 다녀오는 길에 드라이브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잘 보내셨네요. 예배드리고 어차피 집으로 향하는 길에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은 주일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1731님 미용실에서 커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아, 더운 날씨에 또 주말을 맞아서 헤어 커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쁘게 잘 커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강찬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며 새 한 주도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곁에 꼭 붙어서 날마다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5절을 본문으로 나의 이야기 첫 번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춰두고 싶은 나누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랑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말을 그 스토리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일어나는 발생하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와 같이 그 이야기들, 그 스토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어쩌면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더 그런 이야기들을 더 잘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어떤 시대라고 하죠? 뭐 정보화 시대라고도 하지만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죠. 네트워크라는 건 뭐죠? 서로에게 이렇게 예전보다는 적어도 이렇게 잘 네트워킹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페북을 통해서든 뭐 트위터를 통해서든 뭐 카카오톡이니 뭐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어떤 삶을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왜 점점 더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을까요? 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왜 점점 더 네트워킹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뭐 카톡으로든 뭐든 뭐 다 연결은 다 잘 되어 있는데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온전히 누군가와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그러한 상대는 오히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는 상실하지 않았나,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감정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감정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물은 어떻게 보면 곧 행복이거든요. 또 눈물은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가 또 교회가 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뭐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웃음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눈물이 마른다는 이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여러분 안구 건조증 들어보셨죠? 안구 건조증은 뭐죠? 무슨 뜻이죠? 눈물이 마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메말라서 생기는 안구 건조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볼 때 잘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 때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이제 나 혼자서 막 내 어떤 슬픔 뭐 이런 걸 가지고 혼자만 이렇게 울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누군가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같이 눈물을 누군가의 옆에서 곁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너무너무 짧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로마서 12장에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에도 또 화면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렇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봐도 우리 주변에 이 본문의 내용도 기뻐하는 사람들 복수로 나와 있죠. 슬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일, 기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스토리도 우리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야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그러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일까요? 나랑 같이? 저는 그렇게 봐요. 나랑 같이 웃어줄 수 있고 또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겠죠. 우리는 그런 친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친구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어쨌든 여러분 안에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뭐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픈 스토리만 있는 것도 아니죠. 둘 다 있어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하루 사이에 막 그 일들이 슬픈 일, 기쁜 일을 막 번갈아가면서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의 어떤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죠.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늘 우리 삶 속에 그런 기쁨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스토리는 어떤 게 있으세요? 그거를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점심을 같이 한다든지 뭐 스타벅스에서 만난다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그 그냥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하나만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제가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그거는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이러시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쩌면 뭐 사소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겪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뭐 자녀 얘기를 어떤 분들은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대학에서 뭐 무슨 전공을 뭐 하셨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한 것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만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 이야기를 읽어내는 좀 더 이렇게 자세히 그 스토리를 살피고 읽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이나 기술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짧지만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어떻게 내가 뭘 놓치고

있지 않나. 요거를 좀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정말 바람이. 왜냐면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이야기를 오늘도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스토리를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없지만 그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내지 못할 경우에 결국 삶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놓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지만 나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또 놓칠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통역을 부탁받은 적이 일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 테일러 유니버시티로 기억하는데 그 대학교의 이제 총장님이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찾고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보통 그런 일을 부탁받게 되면은 그분이 뭐 대학 총장이든 뭐 어디 교수님이든 누구든 이제 프로필을 먼저 보내주겠죠. 그래서 그분의 프로필을 받았어요. 비슷해요. 프로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그분의 어떤 뭐 학력, 뭐 경력, 뭐 어느 학교에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분이 보내주신 그 프로필은 그런 건 저는 처음 봤어요. 뭐 다 있어요. 나머지는 그분의 학력, 경력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그분의 가족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또 인상적인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다가왔는데 나중에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뭐였냐면 아들 이름을 적어놨는데 또 그 옆에 저에게는 아무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15살 때 이 아이가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거를 대학 총장님 프로필에 그거를 담아낸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잖아요. 스토리인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만 그분이 뭐 PhD를 어디서 받았고 어느 대학의 총장이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볼 때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쩌면 그분이 볼 때는 또 그분이 알리고 싶은 그분만의 스토리 속에서는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스토리가 있나니 나의 이야기를 내 아들을 떠나서는 이미 하늘나라에 먼저 사고로 떠나서 우리 곁에는 지금은 없지만 그 이야기, 그 아이,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떠나서는 나의 이야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가 또 생각에 잠겼어요. 그 프로필을 보면서 그 하늘나라에 먼저 간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오늘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말이죠. 자기를 그렇게 아빠보다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로 인해서 기뻐하는 아빠가 어디든 다닐 때마다 한국이든 어디든 다닐 때마다 아빠의 그 잘난 프로필에 그 멋진 프로필에 나까지 포함시켜주는 나까지 생각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빠는 내가 영원히 아빠 곁을 떠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빠는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꼭꼭 끄집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그것이 그리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세네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에 저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써 내려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삶은 단순히 우리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만 드러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스토리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막 그 신발장에 막 흐트러진 막 신발들처럼 우리의 그 스토리들이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발생한 어떤 그런 막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 스토리의 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또한 우리가 그 스토리들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인생의 독자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나만 읽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 저자라는 겁니다. 같이 써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세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막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런 것만 우리가 뭐 나눠야 된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아시고요. 또 이렇게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가장 위대한 이야기,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스토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탐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그 가장 훌륭한 그 복음 이야기,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탐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누리고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만나라는 그런 이벤트나 행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콘서트를 하고 나아가는 예배를 하고 뭐 홍대 앞에 교회를 카페를 빌려서 개척하고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죠.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그 스토리에는 조금 못 미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나누는 방법으로 나의 이야기를 먼저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교회 밖에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막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십자가 스토리로 시작하면은 들을까요? 듣지 않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면, 나의 스토리로 시작하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공동 저자가 되셔서 오늘 만들어가고 써내려가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먼저 귀담아 들으시는 겁니다. 아, 나는 뭐 그런 스토리가 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있어요. 뭐 대단한 스토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요즘 막 너무 답답하고 막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그러한 답답함을 경험하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엄청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저에게 들려주실 때 그 이야기로 인해서 어쩌면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야기

0: 이야기로 인해서 제가 눈물을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쏟아붓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도 그건 마찬가지일 테고요. 또 우리 안에 어쩌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눠주실 때 그 때로는 뭐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그 비통함을 나눠주실 때 그 비통함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제가 들어가서 어쩌면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희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커다란 흐름과 그 이야기 속에 제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양 김희숙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현충일과 6.25 사변이 있는 6월이어서 분단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아픔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휴전 중이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휴전 중이죠. 저희 대한민국도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는 않았어요. 주님의 평화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네온의 찬양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겠습니다. 첫 곡은 안산 시리밥창단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올려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은 찬송가 580장 바장조 4분의 4박자 보통 빠르기로 부른 행진곡풍의 힘찬 찬송이었습니다. 첫 가사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 가락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태리 오페라 3대 작곡자인 도니제떼의 오페라 루치아 2막에 나온 결혼 축하객들이 부르는 합창곡입니다. 작사는 독립운동가이며 민족 지도자이신 남궁옥 선생의 눈물 어린 기도, 애국 시이고요. 작곡은 도니제떼 오페라 중에 인용을 한 곡이었어요. 다음 곡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박종호 선가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주 극동방송 김혜숙의 내 영혼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관점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관점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들은 볼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비전과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맨 처음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박사가 선교사로 저희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지금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신과 우상과 잡다한 것들로 뒤덮여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한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경제도 살아나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부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아주 작은 누룩가루 소마를 부풀게 하셨다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처럼 양적, 질적으로 부풀려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찬양 올립니다. 서울 바하 합창단의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소프라노 김미옥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두 곡 올립니다.

제목 마음이 마음에게. 내가 너무 커버려서 말지 못한 것, 받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 누구보다 내

임에도 이기심을 버려야 순결해진답니다. 마음은 보기보다 약하다고요. 작은 먼지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요. 오래오래 눈을 맑게 지니려면 우리의 마음 단속부터 잘해야죠. 작지만 옹졸하진 않게, 평범하지만 우둔하진 않게 마음을 다스려야 맑은 샘이 된다고. 마음이 마음에게 말하네요. 이혜인.

유은성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듣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와 희생 그리고 화해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죠.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할 때 뮤직 테라피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도 치유받고 권능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끝으로 임청화의 You Raise Me Up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 영광의 하나님 나라.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어부 출신 청년이었지만 중요한 순간 갈 곳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던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여덟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 길을 떠났죠. 결국 요한과 마리아는 갈라디아에 정착했지만 얼마 후 마리아가 죽고 요한은 그 지역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일곱 교회를 돕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사역을 적어 나갔고 그 말씀은 점점 더 멀리 전파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렇게 퍼지던 말씀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0: 아펠레스, 내가 그 사도를 찾기 전에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
1: 폐하, 찾았습니다.
0: 그래서 그자가 예수라는 신을 믿는 이상한 신앙을 이제 버리겠다고 하더냐?
1: 죄송합니다, 폐하. 그자는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0: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같이 똑같구나, 아펠레스. 그들은 로마 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을 잡고 있으니 말이다. 설득을 해도 안 되더냐?
1: 예, 폐하. 그자는 힘없는 늙은이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항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0: 그자가 그 사도들 중 마지막 남은 자라 했느냐?
1: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0: 우리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런 늙은이를 살려둬서 뭐 하겠나? 사자 밥으로 던져줘라!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1: 저희가 벌써 그자를 사자 우리에 던졌는데.
0: 그래서 이미 죽었다고?
1: 아니 그게 아직 살아있습니다.
0: 뭐? 지금 장난하는 거야?
1: 사자들이 그자를 먹지도 해치지도 않는데 저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서.
0: 그럼 다른 방법을 없애면 되잖아! 지금 그깟 이교도인 하나 못 죽여서 날 우습게 만들려는 건가? 당장 끓는 기름솥에 넣어!
1: 알겠습니다, 폐하. 당장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0: 다시는 그 요한이라는 자에 대한 말이 들리지 않게 하라! 알겠나? 다시 그자의 이름이나 그자가 믿는 예수에게 꺼냈다간 니놈이 죽게 될 것이다! 알겠어!

0: 하지만 그들은 이 신실한 늙은 사도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끓는 기름솥에 던졌지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만 크게 울려 퍼질 뿐이었죠. 이 불쌍한 로마 군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불이 더 강렬하게 타도록 한 뒤 다음 날엔 죽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떠났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요한은 여전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범벅이 됐을진 모르지만 상한 곳은 전혀 없었죠. 아펠레스는 이 소식을 황제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요한을 조용히 배에 태워 반모라는 이름의 작은 섬으로 보냈죠.
1: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누구한테 하셨었지? 삭개오? 아니야. 그게... 니고데모. 그렇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어. 폴리캅이 있으면 좋겠군. 기억이 흐릿해지면 안 되는데 폴리캅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으련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들리십니까? 전 춥고 외롭습니다. 왜 제가 로마에서 죽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여기 얼마나 있었던 거지? 석 달? 아니야. 그것보단 오래됐는데. 3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2: 어이 거기 그만 중얼거리고 밥 먹게.
1: 저 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만 전 배가 안 고프네요.
2: 지금 며칠을 굶었는지 아나?
1: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정말 괜찮습니다.
2: 그럼 나중에라도 먹게. 여기 놓고 가지.
1: 혹시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 빨리 말하게. 바로 가야 하니까.
1: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2: 또 그 맨날 중얼거리는 그 얘긴가?
1: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고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0: 요한. 요한. 요한, 일어나서 이걸 먹으라.
1: 누구십니까?
0: 요한,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려고 날 보내셨다. 어서 일어나라.
1: 누가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네. 아까 교도관이 놓고 간 죽이 아직 있을까 모르겠네.

아무 맛이 안 나는군. 그래도 뭐 음식은 음식이니까.

0: 요한. 요한. 요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1: 어딜 갑니까?
0: 말해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일어나라.
1: 잠시만요. 당신은?
0: 미가엘이다.
1: 갑자기 무슨...
0: 똑바로 서서 눈을 감아라.

0: 이제 눈을 떠라 요한.
1: 여긴 어딥니까? 이런 색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 오, 공기.
0: 오. 요한, 지금 네가 보는 것은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1: 어떻게 이렇게, 뭐라 표현을 해야 할지. 황홀하고 아름답고 믿기지가 않는 광경입니다.
0: 이건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의 모습이다.
1: 맞아요. 순수하고 전혀 흠이 없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감히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따라와라 요한. 네가 봐야 할 것이 더 있다.
1: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또 뭘...
0: 듣거라
2: 요한.
1: 이 목소리는...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2: 내 아버지 집에

0: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1: 예, 그 말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죠. 예수님 목소리 그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2: 목소리뿐이 아니다, 요한. 뒤를 돌아보거라.
1: 누가?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0: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2: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
1: 일곱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0: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자, 일어나라, 요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 여기에 기록하라.
1: 뭘 기록해야 합니까?
2: 뭐가 보이느냐?
1: 저기 하늘에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2: 이제 보는 것을 기록하라.
3: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1: 예수님께서 지금...
2: 저 문을 향해 가라. 그리고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계속하라.

0: 저기 하늘에 보좌가 놓여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앉으신 분은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마치 비취옥 같습니다.
1: 또 뭐가 보이느냐?
0: 처음엔 몰랐는데 그 보좌를 둘러싸고 세, 넷, 열둘, 스물넷, 24개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1: 장로들이다, 요한. 장로들 24명이 보좌에 앉아있다.
0: 네, 그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습니다.
1: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
0: 보좌 주변에 네 마리의 동물들이 무슨 동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사나워 보이는 동물들이 있는데 날개가 다 여섯 개씩 있고 그 뭔가
1: 들어보라. 거룩한.

0: 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1: 뭐라는 겁니까?
0: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
1: 저기 보세요, 장로들이 모두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0: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2: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0: 거룩하다

요한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끝없는 고난과 수고 끝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특권을 누렸으니 말이죠.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모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첫 편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고 말했죠. 하지만 요한은 보았고 우리도 언젠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8번째 시간 영광의 하나님 나라.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신 황덕영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네. 네.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편 20편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0: 아멘. 총장님, 제가 명함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네. 참 아름답네요. 서울신학대학교가 지금 정말 많은 학생들과 함께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학교 소개도 좀 더 부탁드립니다.
1: 아, 저희 서울신학대학교는 1911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네. 제가 우리 학교를 소개할 때마다 꼭 잊지 못하는 것이 1910년이 경술국치입니다. 네. 근데 그 경술국치를 당했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선배들과 그때 함께 오셨던 여러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선결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다시 새롭게 하자, 민족을 새롭게 하자, 이런 정신을 일깨워 주신 귀한 정신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많은 시간을 잘 극복하고 지내온 민족의 정기를 품은, 그리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학대학이고 지금은 이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학생들 숫자가 많죠.
1: 네, 지금 한 3,000명쯤 되고요. 한국 네. 학생은요. 그 외국인 학생이 한 지금 한국학당 포함해서 한 1,000여 명쯤 와 있습니다.
0: 네. 네. 글로벌 대학이네요. 네. 캠퍼스에 있으면 외국 네. 학생들이 북적북적 하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농담으로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아니라 서울국제신학대학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훈련시켜서 네. 사실 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잖아요.
1: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저희 학교의 목적입니다. 네. 네.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들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전공만이 아니라 복음을 심어서 그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0: 네. 네, 사람을 키우는 네. 서울신학대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앞으로 그 외국인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데려올 생각을 갖고 계시죠?
1: 네, 지금 저희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도 이제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를 잘 준비해서 대략 한 2,000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을 잘 소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그 상상 네. 하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1: 네. 굉장한 꿈입니다. 네.
0: 네.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황덕형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학교 사역을 계속 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네. 축복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0: 지금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들도 있으실 테고요. 네, 그런 네.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많이 이제 채용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제가 총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2019년이 공교롭게 우리나라가 학생 숫자가 대학 정원 숫자보다 적어지기 시작한 첫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10만 명 정도가 적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서 이제 아신 것처럼 지방에는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국가에서는 이제 발전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제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금과 자본이 있어야 이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일이지만 미처 거기에 준비되지 못한 소규모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학교의 재정적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인적, 물적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보고

0: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고요. 또 우리 학교는 지금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이제 내외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실 있는 신학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은퇴할 때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더 깨닫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더 말씀과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있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되겠다.
1: 할렐루야.
0: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이 학문을 배우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부딪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 있는 대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치중을 하냐면 지금 말씀 읽기에 추정하고 있어요.
1: 아멘.
0: 그래서 PRS,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철저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신학생들은 성경 읽기 대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전체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도 성경 읽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의무적으로도 성경을 읽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학교에 지금 한 300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소그룹.
1: 와, 대단하네요.
0: 네. 그래서 이 300개의 소그룹이 성경을 읽는 학생들의 숫자가 1,500명에서 1,600명 정도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1: 할렐루야.
0: 아, 그래서 성경 읽기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목 활동을 더 강력하게 더 전개해서 우리 학생들 또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 학교가 이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교양 대학 국제대학, 여태까지 신학대학 하나를 가지고 이제 소규모 대학이다 보니까 진행을 해왔는데 외국인 학생을 수용하면서 체계적인 변화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국제교류원을 국제대학으로 또 교양학부를 교양대학으로 더 승격 발전시키고 성장시켜가지고 체계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기뻐하시고 복음전도를 가장 사랑하시니까요.
0: 네, 네.
1: 이렇게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네.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1,500명이 넘는 학생과 또 교직원들이 지금 말씀에 푹 빠져 있다고 하니까
0: 네.
1: 그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또 탄생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0: 아,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읽기를 시작했더니
1: 네.
0: 학생들 가운데 간증이 있기 시작하는데
1: 네.
0: 안 믿던 애들인데 근데 얘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받아서 얘가 이제 보관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병에 누우셨을 때 성경을 놓고 갔더니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1: 할렐루야.
0: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 애들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찾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찾아요. 두고 보세요. 아,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무수하게 나올 겁니다.
1: 아멘.
0: 네, 할렐루야. 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1: 네.
0: 그 성경 읽는 애들이 미래의 꿈을 찾아서 우리나라를 세계를 살릴 인재가 우리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1: 믿습니다.
0: 네,
1: 네, 인재로 대학교를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되어서
0: 네,
1: 졸업한다는
0: 맞습니다.
1: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그 인재가 또 대한민국을 정말 살리고
0: 네.
1: 전 세계에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 네. 세계를 먹여 살릴 그런
0: 아,
1: 인재가
0: 그럼요.
1: 아닌가.
0: 똑똑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사람을 만나봤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외국인 애들이 크리스마스도 모르던 애들이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잔치에 참여하면서 춤을 추면서 율동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시리라 확신합니다.
1: 아멘.
0: 네, 자랑스럽습니다.
1: 근데 요즘 신학교 지원이 좀 줄어들고 많이 위기라고도 얘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젊은이들이 믿음도 가지 않을 뿐더러 또 신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줄어들고 꿈도 없다고 하는데
0: 네.
1: 우리 총장님 좀 반드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제가 안타까운 게 물질 문명이 너무 발전하고
1: 네.
0: 과학적인 어떤 사고가 상식으로 치부되다 보니까
1: 네.
0: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0: 능력을 사람들이 경의 여기는 경우가
1: 네,
0: 있고요.
1: 안타깝죠.
0: 네, 그리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신론적 문화 막시즘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적 전제를 마치 상식처럼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계를 가지고 해야 될 거는 무신론적 전제를 가진 것이 상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이제 이를테면 유신진화론 커다란 어떤 소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유신진화론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고 물질주의와 과학주의에 매몰된 사고에서만 가능한 생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문화적으로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무신론적 전제를 극복하는 사상과 철학이 우리 신학교와 사상계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 깊은 철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신론적 전제의 신학, 유신론적 전제의 철학, 이런 사상 그리고 그런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경희대학교의 교수님이 지금 이제 생명과학 캠프를 하시거든요. 서울신학대학의 신대원 학생들은 다 거길 보내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과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확인받는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에게 과학 이상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요즘 현대사회가 워낙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돈을 쫓게 되고 그리고 또 AI 이런 시대가 또 오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좀 혼란스러운 네, 인간이 네.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가치관에 정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대고
0: 네.
1: 또 어떻게 보면은 정립하기도 전에 좌절하는 시대가 아닌가
0: 네.
1: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0: 네.
1: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으로
0: 네.
1: 도전하라고
0: 네.
1: 우리 총장님 좀 강력하게 권면해 주시면
0: 네.
1: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이 모든 이 섭리와 이 세계는 더 신비합니다. 무한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변증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답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여러분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있는 무한한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용기를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출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의 시작이 성경 읽기입니다.
1: 아멘.
0: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여태까지 가려졌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철벽으로 그 사방이 갇힌 문 같았는데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정말 우리 어른들은 영안이 열린다 그랬는데
1: 네.
0: 새로운 계시의 정신이 생겨요. 계시의 정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시간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묵상하고 성경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입니다.
1: 네.
0: 네. 하여튼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1: 네.
0: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문제이기
1: 아멘.
0: 때문에 그 생각은 언어잖아요. 그 언어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 언어의 훈련은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훈련이 됩니다.
1: 네.
0: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망상이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언어 훈련을 시키고 언어 훈련이 생각을 훈련시키고 근육이 훈련되면 튼튼한 근육이 멀리 뛰고 잘 뛰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놓으면 그 성경의 힘이 생각의 힘이 생기고 그것이 이 무신론과 좌절과 절망 이걸 꿰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길이 있습니다.
1: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결단하세요.
1: 네. 성경을 통해서 네. 길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날마다 목도하고
0: 체험합니다.
1: 계시는 네. 우리 총장님 좋아하는 말씀도 어떤 이유이실까요?
0: 제가 시편 40편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찾

0: 찬양하라는
1: 아, 네.
0: 말씀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 그래서 새 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한 말,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언어, 새 노래,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 입에 두시고 내가 그걸 얘기하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1: 아멘. 훌륭한 노래가 아니고 또 슬프거나 한탄하는 네. 노래가 아니고 네. 역동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노래.
0: 네. 찬양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노래.
1: 네.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에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황덕영 총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 그리고 앞으로 신학교가 나아갈 비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 주실 겁니다.
0: 아, 네. 꼭 부탁드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AI가 지금 모든 사회를 지배할 것처럼 네. 덤비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사회도 그 AI를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켜서 신앙적으로 홀리스틱 AI로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AI로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것이 커다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실력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자본이 필요해 이거는요. 대단히 자본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노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AI를 잘 우리 대학 사회에 흡수하고 신학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 영성 생활에 애들의 인격 지도에 잘 쓸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 어떻게 잘 접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 이제 커다란 과제가 되겠고요. 다가오는 많은 학생들 외부에서 오는 많은 학생들을 잘 수용하는 구조도 만들면서 실제로 감동이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어떤 감동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더 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1세대가 1서방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백인 위주의 기독교의 사회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허브가 돼서 우리가 세계의 어떤 영적 리더로서 우뚝 서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적 신학의 대표 기수가 되는 그런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학대학교 이것이 저희의 꿈과 비전이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0: 네,
1: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데
0: 네, 맞습니다.
1: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키워진 그 인재들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네. 할렐루야.
1: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종이시 서울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신 황덕형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신 황덕영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네. 네.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편 20편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0: 아멘. 총장님, 제가 명함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네. 참 아름답네요. 서울신학대학교가 지금 정말 많은 학생들과 함께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학교 소개도 좀 더 부탁드립니다.
1: 아, 저희 서울신학대학교는 1911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네. 제가 우리 학교를 소개할 때마다 꼭 잊지 못하는 것이 1910년이 경술국치입니다. 네. 근데 그 경술국치를 당했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선배들과 그때 함께 오셨던 여러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성결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다시 새롭게 하자. 민족을 새롭게 하자.

0: 이런 정신을 일깨워주신 귀한 정신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많은 시간을 잘 극복하고 지내온 민족의 정기를 품은 그리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학대학 이고 지금은 이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학생들 숫자가 많죠.
0: 네, 지금 한 3,000명쯤 되고요. 한국 네. 학생은요. 그 외국인 학생이 한 지금 한국학당 포함해서 한 1,000여 명쯤 와 있습니다.
1: 네. 네. 글로벌 대학이네요. 네. 캠퍼스에 있으면 외국 네. 학생들이 북적북적 하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농담으로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아니라 서울국제신학대학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훈련시켜 네. 사실 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잖아요.
0: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저희 학교의 목적입니다. 네. 네.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들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전공만이 아니라 복음을 심어서 그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1: 네. 네. 사람을 키우는 네. 서울신학대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1: 앞으로 그 외국인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데려올 생각을 갖고 계시죠?
0: 네. 지금 저희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도 이제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를 잘 준비해서 대략 한 2,000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을 잘 소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그 상상 네. 하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0: 네. 굉장한 꿈입니다. 네.
1: 네.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황덕형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학교 사역을 계속 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0: 네.
1: 축복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1: 지금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들도 있으실 테고요.
0: 네,
1: 그런
0: 네.
1: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많이 이제 채용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제가 총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2019년이 공교롭게 우리나라가 학생 숫자가 대학 정원 숫자보다 적어지기 시작한 첫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10만 명 정도가 적어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서 이제 아신 것처럼 지방에는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1: 네.
0: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국가에서는 이제 발전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제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금과 자본이 있어야 이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일이지만 미처 거기에 준비되지 못한 소규모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학교의 재정적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인적, 물적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고요. 또 우리 학교는 지금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내외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실 있는 신학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은퇴할 때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더 깨닫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더 말씀과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있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되겠다.
1: 할렐루야.
0: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이 학문을 배우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부딪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 있는 대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치중을 하냐면 지금 말씀 읽기에 추정하고 있어요.
1: 아멘.
0: 그래서 PRS,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철저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신학생들은 성경 읽기 대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전체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학생들. 에게도 성경 읽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의무적으로도 성경을 읽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저희 학교에 지금 한 300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소그룹.
1: 와, 대단하네요.
0: 네. 그래서 이 300개의 소그룹이 성경을 읽는 학생들의 숫자가 1,500명에서 1,600명 정도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1: 할렐루야.
0: 그래서 성경 읽기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목 활동을 더 강력하게 더 전개해서 우리 학생들 또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 학교가 이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교양대학, 국제대학, 여태까지 신학대학 하나를 가지고 이제 소규모 대학이다 보니까 진행을 해왔는데

0: 외국인 학생을 수용하면서 체계적인 변화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국제교류원을 국제대학으로 또 교양학부를 교양대학으로 더 승격 발전시키고 성장시켜가지고 체계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기뻐하시고 복음전도를 가장 사랑하시니까요. 네, 네. 이렇게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네.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1500명이 넘는 학생과 또 교직원들이 지금 말씀에 푹 빠져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또 탄생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0: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읽기도 시작했더니 네. 학생들 가운데 간증이 있기 시작하는데 네. 안 믿던 애들인데 근데 얘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받아서 얘가 이제 보관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병에 누우셨을 때 성경을 놓고 왔더니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1: 할렐루야.
0: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 애들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찾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찾아요. 두고 보세요. 아,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무수하게 나올 겁니다.
1: 아멘. 네,
0: 할렐루야. 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1: 네.
0: 그 성경 읽는 애들이 미래의 꿈을 찾아서 우리나라를 세계를 살릴 인재가 우리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1: 믿습니다.
0: 네,
1: 네, 인재로 대학교를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되어서
0: 네,
1: 졸업한다는
0: 맞습니다.
1: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그 인재가 또 대한민국을 정말 살리고
0: 네.
1: 전 세계에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 네. 세계를 먹여 살릴 그런 인재가
0: 그럼요.
1: 아닌가.
0: 똑똑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는 것 지금 아시겠지만 사람을 만나봤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외국인 애들이 크리스마스도 모르던 애들이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잔치에 참여하면서 춤을 추면서 율동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시리라 확신합니다.
1: 아멘.
0: 네, 자랑스럽습니다.
1: 근데 요즘 신학교 지원이 좀 줄어들고 많이 위기라고도 얘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젊은이들이 믿음도 갖지 않을 뿐더러 또 신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줄어들고 꿈도 없다고 하는데
0: 네.
1: 우리 총장님 좀 반드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제가 안타까운 게 물질 문명이 너무 발전하고
1: 네.
0: 과학적인 어떤 사고가 상식으로 치부되다 보니까
1: 네.
0: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능력을 사람들이 경히 여기는 경우가
1: 네,
0: 있고요.
1: 안타깝죠.
0: 네, 그리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신론적 문화 막시즘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적 전제를 마치 상식처럼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계를 가지고 해야 될 거는 무신론적 전제를 가진 것이 상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이제 이를테면 유신진화론 커다란 어떤 소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유신진화론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고 물질주의와 과학주의에 매몰된 사고에서만 가능한 생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문화적으로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무신론적 전제를 극복하는 사상과 철학이 우리 신학교와 사상계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 깊은 철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신론적 전제의 신학, 유신론적 전제의 철학, 이런 사상 그리고 그런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경희대학교의 교수님이 지금 이제 생명과학 캠프를 하시거든요. 서울신학대학의 신대원 학생들은 다 거길 보내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과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확인받는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에게 과학 이상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요즘 현대사회가 워낙

0: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돈을 쫓게 되고, 그리고 또 AI 이런 시대가 또 오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좀 혼란스러운, 네네.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대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정립하기도 전에 좌절하는 시대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으로, 네. 도전하라고, 네. 우리 총장님 좀 강력하게 권면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이 모든 이 섭리와 이 세계는 더 신비합니다. 무한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변증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답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여러분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있는 무한한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용기를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출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의 시작이 성경 읽기입니다.
0: 아멘.
1: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여태까지 가려졌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철벽으로 사방이 갇힌 문 같았는데,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우리 어른들은 영안이 열린다 그랬는데, 네. 새로운 계시의 정신이 생겨요. 계시의 정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시간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묵상하고 성경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입니다.
0: 네. 네.
1: 그 하여튼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0: 네.
1: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문제이기 아멘. 때문에, 그 생각은 언어잖아요. 그 언어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 언어의 훈련은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훈련이 됩니다.
0: 네.
1: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망상이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언어 훈련을 시키고, 언어 훈련이 생각을 훈련시키고, 근육이 훈련되면 튼튼한 근육이 멀리 뛰고 잘 뛰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놓으면 그 성경의 힘이, 생각의 힘이 생기고, 그것이 이 무신론과 좌절과 절망 이걸 꿰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길이 있습니다.
0: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결단하세요.
0: 네, 성경을 통해서, 네. 길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날마다 목도하고
1: 체험합니다.
0: 계시는, 네. 우리 총장님 좋아하는 말씀도 어떤 이유이실까요?
1: 제가 시편 40편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아멘. 말씀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새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 그래서 새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한 말,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언어, 새노래,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 입에 두시고 내가 그걸 얘기하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0: 아멘. 흘러간 노래가 아니고 또 슬프거나 한탄하는, 네. 노래가 아니고, 네. 역동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노래.
1: 네, 찬양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노래.
0: 네.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에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황덕영 총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 그리고 앞으로 신학교가 나아갈 비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 주실 겁니다.
1: 아, 네. 꼭 부탁드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AI가 지금 모든 것 사회를 지배할 것처럼, 네. 덤비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 사회도 그 AI를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켜서 신앙적으로 홀리스틱 AI로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AI로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것이 커다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실력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이거는요, 대단히 자본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노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AI를 잘 우리 대학 사회에 흡수하고 신학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

0: 방송 생활에 애들의 인격 지도에 잘 쓸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 어떻게 잘 접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 이제 커다란 과제가 되겠고요. 다가오는 많은 학생들, 외부에서 오는 많은 학생들을 잘 수용하는 구조도 만들면서 실제로 감동이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어떤 감동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더 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1세대가, 1서방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백인 위주의 기독교의 사회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허브가 돼서 우리가 세계의 어떤 영적 리더로서 우뚝 서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적 신학의 대표 기수가 되는 그런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학대학교, 이것이 저희의 꿈과 비전이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데
0: 네, 맞습니다.
1: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키워진 그 인재들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네. 할렐루야.
1: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종이신 서울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신 황덕형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 10장 4절 5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어지면요, 자신에게 전 환경이나 조건을 핑계대며 포기하고 못한다고 불평을 하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자책하거나 불평을 하기보다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매일매일 밥갈듯이 가꾸고 노력한다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주 안에서 빛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주 안에서 빛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승리할 여러분들에게 화이팅 외치며 문을 열겠습니다.

강명식의 승리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곡이죠.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

헤어지지 않으면 죄선이 우리를 붙들고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날이 덥다 보니까요. 만사 귀찮게 되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부족한 모습에 아까 나눴던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생각하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날 추수할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준 환경과 또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누며 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전능하신 이름, 구원의 이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보혈을 찬양할까요? 강성은이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강성훈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노인팅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The Light Worship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세 곡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찬송가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 이름을 바로 지금 여기에 예배라고 하고 불렸거든요. 지금 나눌 이 찬양을 또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여러분과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페르난도 올타가보다 잘 부른 사람이 있을까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마이클 스미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Near the Cross, 그리고 패트 페이지의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Nearer my God to thee.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주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어느새 듣다가 또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간구와 또 여러분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함께 붙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각자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그 시간이 언제이신가요? 오늘 기도할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양은 1940년대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작사자 월포드는 목회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깊은 영적 체험과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지인에게 자신이 품고 있었던 이 시,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또 미국 전역으로 나누며 또 거기에 브래드베리가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함께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한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이 부릅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김도연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나무에 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리고 초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들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만 주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던모엔에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극심한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동물들은 굴 속으로 숨어들었고 세상은 차가운 침묵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작은 어미새 한 마리가 얼어붙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희망의 노래였다는 것이지요. 옆에 있던 여우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 미련한 새야, 네가 그렇게 노래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얼음이 녹을 것 같니? 네 목소리는 그저 차가운 바람숲에 묻힐 뿐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숨기나 해. 그때 어미새는 깃털을 가다듬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노래하는 것은 이 겨울을 당장 끝내려는 것이 아니야. 온 세상이 얼어붙어서 죽음의 계절이 찾아왔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있는 봄의 생명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야. 내가 노래를 멈추지 않는 한 이 겨울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해.

세상은 영적으로 얼어붙은 빙하기와 같고 우리를 삼키려는 이리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에이 뭐 전해봐야 듣지도 않을 텐데 뭐 그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고 있어 라며 조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명자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영적으로 얼어붙은 그런 땅들이 녹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봄을 기다리며 복음 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김도연의 봄, 홀리원의 봄처럼 비처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행해야 할 지침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챙기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때는 거리로 나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계속해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영국의 출퇴근 시간 런던 지하철을 역은 엄청난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혼잡하다고 하지요. 거기다가 갑작스러운 선로 고장이나 파업이 잦아서요 노선이 꼬이기 일수라고 합니다. 이때 역 광장에는 확성기를 틀고 바뀐 노선과 목적지로 가는 빠른 길을 소리 높여 안내하는 교통 안내원들이 배치되면서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바쁘고 짜증이 난 출퇴근길 시민들은 안내원의 목소리를 시끄러운 소음 취급하며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 좀 조용히 좀 해요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하던지 또는 어우 길이 왜 이 모양이야 아니 왜 이래요 이거 그러면서 이 안내원들한테 따지면서 짜증내거나 삿대질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내원들은 사람들이 귀를 막거나 화를 낸다고 해서 안내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죠? 누군가 화를 내며 지나간 자리에서도 곧바로 확성기를 입에 대고 다시 외치는 겁니다. 이쪽 길을 막겠습니다. 저쪽 플랫폼으로 가셔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 안내원의 사명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잘 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 안내원의 사명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길을 계속 외치는 것. 그거 하나가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내원은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나아간 세상은 이리때와 같아서 복음을 거부하고 냉대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생명의 길을 외치는 것, 그 하나가 성도의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 오늘도요 정말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배에서 노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온전히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사명선, CCMING의 사명.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사명선, CCMING의 사명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편물을 가득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나 난파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한 집배원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집배원은 구조를 기다리면서 섬에서 몇 달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옷은 다 찢어졌고 몰골은 아마 불황자와 다름이 없었겠지요. 시간이 지나서 멀리서 구조선이 다가오는 것을 본 집배원은 기뻐하면서 육지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집배원이 배에 올라타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자신의 입을 옷이나 보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난파된 배에서 겨우겨우 건져낸 무인도 그 동굴 속에 숨겨놨던 그 우편물 가방. 그러니까 처음에 난파됐을 때

자기가 전화하려고 했다가 못 전한 그 우편물 가방, 그걸 제일 먼저 챙기더래요. 구조대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힘든 무인도에서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기적같은 상황인데 왜 이 낡은 가방을 그렇게 챙기는 겁니까? 집배원이 대답합니다. 제가 비록 섬에 갇혀서 다 죽어가는 처지였을지는 몰라도 제 사명은 이 편지들을 주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우편 배달의 사명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편지가 들려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척박하다고 해서 배달부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리 모두 주님의 대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원데이 월십의 하나님의 대사, 안성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회 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뛰어난 연주자가 각자의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 중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었고 자존심 강한 플루트 연주자도 있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명 연주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전면에 선 지휘자의 손짓을 바라보고 지휘자가 해석해주는 악보의 흐름에 자신을 맞춰간다는 겁니다. 한 바이올린 단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요, 지휘자의 신호와 공동체의 호흡을 무시하고 나만의 소리를 내는 순간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지휘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음악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고 내 악기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주님의 권위를 담아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말씀의 권위와 지체들의 건강한 권면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순종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아름다운 복음의 하모니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민호기 목사님의 정금 같은 사람.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정근 같은 사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한 한 유망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스 중반이 지났을 때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고 지금 더 스피드를 내야 아프리카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생겼는데요. 당장이라도 자신의 판단대로 확 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서 함께 달리던 팀의 페이스메이커 동료 선수가 단호하게 지금 오버페이스를 하면 35km 지점에서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몰라 내 말을 믿고 지금은 철저히 내 발걸음 소리에 맞춰서 에너지를 아껴야 돼. 알았지? 선수는 순간 갈등을 하긴 했지만 감독님이 세워준 동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숨소리를 죽이고 오직 동료의 지시에 순종하며 페이스를 유지했는데요. 결국 마지막 5km를 남겨두고 지금이야! 하고 힘을 쫙 쏟아부은 선수는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인터뷰에서 내 판단을 믿지 않고요. 끝까지 곁에서 페이스를 조절해준 동료의 음성을 감독님의 지시로 믿고 순종한 것이 오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지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거칠고 유혹도 많아서 이 스스로의 판단대로 행하다가는 영적으로 지치거나 무너지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권면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믿고 조바심과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영적 마라톤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의 버전으로 함께 나누고 인사드릴게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카운슬링 기법의 창시자 칼 로저스는 경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청은 깊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의 단어, 생각, 깔려있는 의미, 숨겨있는 의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이야기지만 때때로 그 밑에는 인간적인 절규가 묻혀 있습니다. 또 칼 로저스는 심리 상담의 70%는 듣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란 책에서 마찬가지로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먼저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사연을 물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옳은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셨고요. 그들의 사연을 먼저 경청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손준영의 믿음과 삶, 앞서서 들으신 찬양 범키의 공감하시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감하시네 찬양, 보통은 위로부의 찬양으로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범키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경청, 듣는 것의 70%가 심리상담의 전부다. 칼 로저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신학자고 또 순교자이신 본회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진리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의 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치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의 귀를 엽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본회퍼 목사님이 쓰신 그 시 위에 붙여진 찬양이죠. 본회퍼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당시 그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적발돼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순교 전에 투옥되었을 당시 지인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예요. 그런 편지들을 엮어 만든 곡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사형대에 오르기 직전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유언과 같은 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저도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김동국의 삶 위의 주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더 듣겠습니다. 더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 나갈 때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귀로 세상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물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매일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새로운 상황에 불평하기보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월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아이빅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희망세의 내 눈만 바라봐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박진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임진웅의 개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 산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하겐 알게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줄라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보통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또 고마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감동했을 때 그 감사함.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큰 일이 아니어도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데요. 우리는 감사할 거리보다 걱정, 근심할 거리들을 더 쉽게,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북녘당에 계신 성도님들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의 지도자나 또 당, 뭐 수령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또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 감사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지선의 감사라는 찬양 전해드렸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숨을 쉬는 것도 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감사해야 함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살다 보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일들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를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을 우리가 바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도, 그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남북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또 전해드리고 있고요. 외부의 정보들, 또 날씨들, 세계의 뉴스들 함께 하실게요.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라디오 AM 채널을 통해서 또 북녘 땅에서는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한마음이 돼서 우리는 같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은 북녘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분들의 간증,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누리며 살아가시는지를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김도현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0: 다동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인사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저는 나솔이고요. 제가 살던 곳은 두만강 인근 쪽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8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한 2000년대쯤에 네, 탈북을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먼저 어린 시절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지금도
1: 네,
0: 네
1: 그렇죠.
0: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굉장히 그 제 나름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리더십으로 있었던 것 같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다 이렇게 계급 사회고 조직 문화로 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그 나름의 역할 네. 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어려운 사회는 맞지만 나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유년 시절을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보냈었고
0: 네.
1: 나름 부유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0: 네.
1: 평범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0: 예.
1: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도 그러한 부모님의 역할이 많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지금 보니까 참 밝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세상 모를 때 삶이었어서 가지고
0: 네.
1: 크게 저에게는 뭐 트라우마로 남는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중국을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두려움과 예, 그 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서도
0: 그렇게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아래 네. 열심히 또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1: 네.
0: 자랐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일들이 있으셨나요?
1: 그게 제가 한 18, 19 학교 졸업할 때 무렵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이제 같이 도와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움은 겪었지만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0: 네.
1: 어느 정도 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필요로 했나 봐요 도움을 그래서 그때 한번 장사를 갔는데 그 열차칸에서 북한 안전원 보안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고 사람을 그냥 그 던지고 그러고 이쪽에서 뭐 돈을 받고 저쪽에서 돈을 받고 하면서 그냥 그 장사 배낭 하나를 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 권력을 내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해서 집에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0: 다 뺏겨서.
1: 네, 미치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사회 불합리함이 그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0: 어렸을 때는 그냥 집 학교 이거밖에 모르고 그냥 그 북한의 그 체제 교육,
1: 네.
0: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막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구나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내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회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뭘 정의롭게 말하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찰나에 제가 또 이제 친구와의 그 드라마를 같이
1: 한국 드라마를
0: 네네 보게 네.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엄청 그 어렵게 사는 나라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1: 예, 그런,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0: 예 그런 나라고 간간이 중국을 통해서 그런 뭐 한국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옷이 되게 좋다 물건이 되게 좋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거를 영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딱 접하니까 그 사실감이 확 다가오면서
1: 네.
0: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구나 그러고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을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나는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 우리 엄마 아빠 이상으로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그 10대 후반대 마음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에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서 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야겠구나. 네,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1: 그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면.
0: 그렇죠.
1: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0: 그때 당시는 네.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막연하게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중국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한국에 갔을 거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1: 아.
0: 추측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1: 동네에도?
0: 네네네.
1: 네.
0: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 어떻게 가는지 한국에 갔는지 여부에 대한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 몰라도.
0: 중국을 거쳐가야 되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기셔서
0: 맞습니다.
1: 탈북 길에 올랐습니다.
0: 네.
1: 중국에서 그럼 삶이 조금 길게 계셨나요? 어떠셨어요?
0: 아니요. 중국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못 있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1: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참 긴 시간인데
0: 그렇죠.
1: 북한을 네.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얘기들은 뭐 10년, 20년도 있으시고
0: 네.
1: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중국에서 1년 한 8개월 정도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일단 경찰차를 보면 그냥 죄짓지 않았는데
1: 네.
0: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꼬이고 어떻게 그 제스처를 해야 될지가 이제 막 하얘지는
1: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혹시 네.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닌가
0: 네 그래서 그 죄지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 때문에 온 거지 나라를 배신한 건 아닌데
1: 그렇죠
0: 그 막연한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어찌됐건 중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죄인이잖아요.
1: 그러니까 호적도 없고.
0: 그렇죠. 불법 체류자이기
1: 네.
0: 때문에 잡으면 뭐 감옥을 거쳐서 북송을 시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에는 연변 쪽에서 있었는데
1: 네.
0: 거기는 특별히 그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너무 그때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예.
0: 예,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었고 예, 왜냐하면 친해지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1: 네.
0: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중국 공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 불안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 겪지는 않으셨어요?
0: 아, 제가 그렇게 탈 뻔 했죠. 근데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1: 피하셨구나.
0: 뭐, 예, 제가 네. 뭐 어디를 가면 돈 그보다 더 주겠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찌됐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1: 네.
0: 제가 그 두만강을 넘으면 두만강 거기에 그 농

0: 촌 마을이 있는데 예. 거기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아.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되게 많았었고 요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 많았었고 거기 분들은 다 그런 인신매매 집단이고 아이고. 그런 세력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젊고 여자면 무조건 팔려가는 게 약간 룰이에요. 어떻게 보면.
1: 그 지역에서.
0: 예.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친척을 찾아간다라고 저 물론 친척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도와서 많이 준다 그러는 데가 그만한 이상의 걸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몰이를 돌려서 이제 안쪽까지 들어온 거죠.
1: 그래도 참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시고 네, 네.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어떤 뭐 브로커를 만나서 오신 거죠?
0: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됐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한국에 좀 쉽게 왔죠.
1: 이야.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맞습니다.
1: 네. 중국에서의 1년 8개월 정도의 삶을 가까스로 마감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된 우리 나소혜 자매님 벌써 한국 정착이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 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매님 평소에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0: 네,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1: 네, 이 찬송 평소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0: 네네. 네. 마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예, 저의 신앙의 마음이 대표하는 곡이라서 제가 네. 이 찬송가를 좀 좋아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우선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세를 벌이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탕감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로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증시가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예술대학들이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영웅화하는 내용을 졸업작품 과제로 내주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라면과 과자 등 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품질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이른바 K-뷰티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한국의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위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윌레졸 부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정책 논의가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주요 7개 나라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문서에서도 북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윌레졸 부차관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협상 재개 시점은 불확실하다.

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악용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조건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주요 7개 나라 G7 정상회의에서 추가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약 200대가 모스크바를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모스크바 인근의 대형 정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주요 공항 여러 곳의 운영도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최근 2년 사이 모스크바를 겨냥한 최대 규모 공세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불타면 모스크바도 안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추가 공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여러 지역도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방공망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추가 무기 지원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중단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전선에서는 양측의 군사 충돌이 오히려 격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 탕감 혜택을 내걸고 병력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입대자들에게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보너스와 대규모 채무 면제, 각종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상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참전에 따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입대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군 모집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방 정보기관은 전쟁 이후 러시아군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난 러시아인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과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 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서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증시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해 초 1조 6천억 달러 수준에서 최근 5조 2천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 1년 반 만에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는 지난해 초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는 명품과 자동차, 금융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열풍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경우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주요 예술대학들이 졸업반 학생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희생과 충성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졸업작품으로 창작하라는 과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과 평양연극영화대학은 최근 러시아 파병 군인들의 영웅성과 희생정신을 부각하는 작품을 졸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음악무용대학 학생들은 기존의 연주나 성악 발표 대신 직접 작곡과 편곡, 무대 연출까지 포함된 집단 창작 작품을 준비해야 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작품 평가가 향후 직장 배치와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긴장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작품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나타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반제투쟁의 영웅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북러 관계를 강조하고 청년층에 대한 사상 교육과 충성심 검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이 라면과 과자, 사탕, 맥주 등 다양한 식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관 세관을 통해 김치라면과 해물라면, 소고기 라면 등 여러 종류의 라면이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과자와 사탕류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는 중국 상품이 북한으로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는 북한 제품도 중국에 수출된다며 경제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장 디자인이 이전보다 개선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는 북한산 식품이 중국산이나 한국산 제품에 비해 맛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호기심에 북한산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수요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소식통은 중국에서도 한국산 라면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북한산 가공식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이른바 K-뷰티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 촬영까지 진행하는 체험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형수술과 달리 비용 부담이 적고 짧은 시간 안에 외모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한국에서 스타일링을 받은 뒤 변신한 모습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한국식 화장법과 헤어스타일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성수동, 홍대 일대의 미용실과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중국어 예약 서비스와 홍보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뷰티 산업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한 쇼핑 관광을 넘어 직접 변신을 체험하는 형태의 관광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위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9일 열린 A조 2차전에서 개최국인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에 0-1로 패했습니다. 1승 1패, 승점 3점을 기록한 한국은 조 2위를 유지했지만 멕시코가 2연승으로 조 1위와 32강 진출을 확정하면서 조 선두 도약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48개국이 참가해 조 1, 2위 24개 팀과 조 3위, 상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합니다. 조별리그 순위는 승점이 같을 경우 상대 전적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이 최종전에서 승리하고 멕시코가 패해 승점이 같아져도 멕시코에 패한 한국은 조 1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오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데요. 한국은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조 2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할 경우에는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조 3위 또는 최악의 경우 조 4위로 탈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조 2위로 32강에 오르면 B조 2위와 맞붙게 되지만 조 3위로 진출할 경우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나 벨기에 축구 국가대표팀 등이 포함된 조의 1위 팀과 상대해야 할 수 있어 더욱 어려운 대진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로 시작해 25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는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0: 는데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5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0도, 청진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1m에서 최대 3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들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86편 15절과 16절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시편 86편 15절과 16절의 말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이와 성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니 내게로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남과 북 가운데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간절한 기도로 이 새벽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께 함께 그 마음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할게요.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오늘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주님 손 꼭 붙들고 위로와 평안 누리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구경꾼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고 그래서 구경꾼이지. 십자가 앞에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은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누가복음 23장 36절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 내에는 3대 꾼이 있다고 그래요. 구경꾼, 관목만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 말꾼, 입으로 말로 한복 보는 사람들, 세 번째로 일꾼, 말 없이 실천하는 꾸준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경꾼, 말꾼, 일꾼,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 번째 일꾼이 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에 구경꾼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낱낱이 나열을 했을 때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동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0: 때 물론 구경하러 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여자의 말에 그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구경 때문에 쫓아다닌 사람들 중에서 구경으로 끝마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데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주님의 일꾼으로 어두운 세계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남한 정착 이제 100일 차에 접어들고 계신 청진의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은 광명에서 또 터를 잡고 사랑하는 너무나 어여쁜 따님과 함께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할 텐데요. 이옥희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앞서서 나누기도 한 것처럼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에요.
0: 네.
1: 함경북도 청진이면은 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0: 예.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방송으로 불어도 상상도 네. 못할 겁니다. 맨발로 맨 얼굴로 내의 없이 하나의 우악인만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분들 수없이 많았고 정말 옷을 싸입자도 네. 그걸 싸입는 돈이면 그 하루 자식이 굶어야 하니까 그 꽃잡이들이 죽는 사람을 내가 넘어떼야만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했고 죽은 사람 옆에다 두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살았고 그런 행편입니다.
1: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막 지나고 나서 풍경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제 탈북을 하셨잖아요.
0: 내가 탈북할 때에도 고난의 행군이 기양될 때였습니다. 네. 역시 지금도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뻔하고 빤하게 그렇게 하고 이번이 오면서 네. 들어오는 분 새로 들어오는 이번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겹고 정말 우리 들으면서도 우리도 눈물 흘렸습니다.
1: 언론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정말 하느님이 능력으로 어서 빨리 저 북한을 좀 건져줬으면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중국에서도 수년 동안 계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0: 그 시간 전에
1: 예.
0: 북한에 있었을 때 고향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1: 99년도에 나왔습니다.
0: 몇 살 때쯤이셨죠?
1: 그때 29살, 30살 잡히는 해 1월 23일입니다.
0: 겨울에 나오셨어요.
1: 네.
0: 그러면 20여 년 전에 고향의 모습이 선생님이

0: 늑대로 사탕이면 사탕, 고기면 고기, 쌀이면
1: 네.
0: 쌀을 머리 꼭대기에 이거 버스도 없고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 장마당과 정진세에서 수남 장마당까지 걸자면 한 40분, 45분 정도 내 집에서부터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 붐비던 사람들 정복도 못 입고 그걸 한 푼 벌어야만 그 자식을 살고 남편도 살아야 한다는 그 탈탈거림을 그거밖에 나는 지금 상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1: 아무래도 고난행군 시기 전후에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장마당에서도 직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짙게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어서는 이곳에서 보시는 또 북한에 대한 소식들이 있으시잖아요.
0: 예.
1: 그리고 지금까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도 그렇고 고향 땅을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떠올리시고 더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 지금 시점에 선생님이 바라보는 북한 땅은 어떤 곳인가요?
0: 암흑의 땅입니다. 암흑이 땅이라고 암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이랑 말할 것인가. 우선 첫째, 돈 있는 놈만 살고 백성은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걸 내가 못 산다고 말로 못 삽니다. 어떻게 못 사는가 이걸 설명을 하자면 끝은 없지만
1: 네.
0: 우선 첫째, 미천이 없고 하루 한 끼 사리가 고달픈데
1: 네.
0: 그렇다고 또 조금 좀 중국과 교제해서 살자면 잡아가고 가다였고
1: 네.
0: 한국말을 조금 여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 산다고 왜 우리는 이 한 민족인데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말하면 그 한마디에 정치범 교제에 가야 되고
1: 맞아요.
0: 어쨌든 정말 거기서는 예, 효날래 효날 수 없습니다.
1: 북녘에서는 북한 당국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이곳에서 그렇게 암흑의 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한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계신 바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0: 예.
1: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0: 그래서 모든 고난과 모든 영혼을 다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 여리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밥만 먹고 사는 그러한 것을 내려다보시고 어서 빨리 북한 땅에도 우리에게 남아온 것 같이 나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어서 빨리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1: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고향 땅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 이오키 자매님의 이 기도가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남과 북 곳곳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을 줄을 믿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쉬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남한정착 3개월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땅 곳곳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는 그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사실과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한 가족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국방연구소의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내 돈 내 산. 우리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저는 항상 이렇게 녹음을 할 때마다 배에서 그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보통 이렇게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 저는 그중에 중요한 게 좀 아침 같아요. 대표님 아침 좀 챙겨 드세요.
1: 와, 저도 아침을 먹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아침에는 또 좀 많이 좀 조절해서 적게 먹어요.
0: 근데 간단하게.
1: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어, 좀, 이렇게, 그래도, 그만하면 또 영양 가치는 있게끔.
0: 네.
1: 네, 계란도 이제 먹고, 뭐, 그 다음에 사과, 그리고 홍당무, 뭐, 이런 걸로. 어. 북한은 당근을 홍당무라 그래요. 당근이란
0: 아,
1: 말 몰라요.
0: 홍당무.
1: 네, 홍당무.
0: 네. 네.
1: 그런 것도 내서 아침에는 좀 간소하게 먹는데, 그래도 영양 가치는 아주 충분하게 먹을 거예요, 아마. 네.
0: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뭐 달걀을 먹기도 하고, 계란을 그렇게 먹기도 하고, 간단하게 뭐 채소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무겁게 드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긴 한데
1: 그렇죠.
0: 식습관 중에서 또 나눌 수 있는 내돈내산이 참 많은데 오늘 그중 하나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함께 할게요.
2: 6월 1일 왕란 한 판에 11,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달걀이에요, 대표님.
1: 네.
0: 계란. 북한에서도 계란이라고 하면 통하나요?
1: 계란이라고도 말하고 한국은 또 달걀 그러잖아요. 북한은 달걀 그래요. 달걀? 달걀.
0: 닭알?
1: 예, 닭알이죠. 닭알.
0: 어.
1: 예, 닭알. 닭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네. 계란 이렇게도 말하는데 참 어, 한국은 어, 정말 제가 한국 와서 놀랐던 게 너무도 계란이 싸요. 인건비에 비해 보면.
0: 네. 예,
1: 근데 북한은 정말 계란 먹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0: 드셔본 적 있으세요, 북한에서?
1: 아, 먹긴 하죠. 먹긴 하는데.
0: 네.
1: 그런데 그게 한국은 계란 이자처럼, 어, 이자, 한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 주민들은 들으면 잘 몰라요. 한판 할 때 북한은 계란판이 보통 열알씩으로 팔아가지고 옛날 뱃집에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옛날에 팔긴 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시장이 나게 되면 알수로 팔아요. 열알 뭐 몇알씩
0: 볏집에다가
1: 네, 아니, 볏집 아니고도 어떨 때는 그래서 그릇까지 가서 알수로 뭐 20알 달라 뭐 이렇게 말하긴 네. 하거든요. 그리고 알당 가격이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 키로가 아니라 알 크기 따라 가격이 좀 약간 차이가 나긴 해요. 아,
0: 여기도 좀 그렇긴 하죠.
1: 비싸긴 비싸거든요.
0: 네.
1: 근데 오늘 제가 샀던 계란은 왕란인 거예요. 왕란이면
0: 엄청 큰
1: 예,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듣기 좀 이제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일반 계란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대란도 있는데 대란보다 더 큰 게 왕란이거든요.
0: 애기 주먹만 하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계란도 그람수 보게 되면 평균 60g에서 이제 전후가
0: 어,
1: 돼요.
0: 그래요?
1: 60g보다 작은 거는 좀 알이 작다 그러고
0: 네.
1: 60g보다 커지면 알이 크다고 그러는데 왕란은 거의 70g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란을 산 게 이자처럼 30알이 한 판인데 11,000원인 거죠.
0: 네. 그렇죠. 여기서는 한 판 하면은 계란은 무조건 30알.
1: 네. 근데 또 보게 되면 또 유정란 같은 또 그런 이제 좀 고가 이제 아주 그것도 어 뭐 약도 먹여서 키운 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열알씩 넣은 것도 있고 15살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긴 있어요.
0: 맞아요. 네.
1: 근데 저는 지금도 아직은 그렇게 이제 뭐 좀 그런 건 아직 안 먹어요. 그래서 한 30알이라 하더라도
0: 네.
1: 한국 계란은 너무도 맛있고 다 좋잖아요. 아, 질도 좋고.
0: 여기가 한창 유행이 있었던 게 그 네. 계란에 보면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1: 네, 그렇죠. 맞아요.
0: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1: 네.
0: 애가 이렇게 공간 대비 정말 밀집된 곳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조금 더 자유롭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느냐 이런 번호가 써 있어서
1: 네.
0: 아주머니들 우리 주부들이 그거를 좋은 번호를 일부러 막 맞춰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1: 네.
0: 근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달걀을 드셨던 거는 직접 사서 드셨던 거예요? 아니면 좀 아, 닭을 키우셨나요?
1: 아니죠. 우리는 키우지 않고
0: 네.
1: 도시다 보니까 키우지 않고 저는 평양에 살 때도 닭을 키울 수 없잖아요. 최근에 북한에서 아파트 평양에서도 이제 계란을 먹고 싶어서 어떤 집들은 베란다에 키우다가 닭에다가 도망칠까 봐 끈을 맸잖아요. 그 씩 날았다가 끈이 맨 상태로 이제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버덕버덕거리는 것들 막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북한은 계란 수요가 부족해요.

0: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도 기억에 어머니가 아버지 이제 반찬에만 계란을 놔주면 우리가 그걸 막 먹고 싶어서 막 이게 목이 막 꼬르륵꼬르륵 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나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또 이제 연구소에 있었잖아요.
1: 네, 평양에서.
0: 김일성종합대학 졸업하고 네. 평양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건강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었어요.
1: 네.
0: 그 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계란 가지고 또 연구한 적이 있어요. 계란에다가 약초를 먹여서 약딸기를 만들어서 이제 김정일한테 이제 올라가는 계란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조 계란 이렇게 했는데 그 계란을 하고 제가 감사,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런 공로 이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1: 네.
0: 근데 그때 이제 그 계란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운곡목장이라고 특수목장이 있어요. 진짜 계란을 진짜 실컷 먹었죠, 그때는. 어릴 때 그렇게 못 먹던 계란을 그때 진짜 많이 먹었죠. 근데 북한은 일반 주민들은 계란 먹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 샀던 계란이 서른 날 사는 게 11,000원이면
1: 네.
0: 한국에서 제 같은 경우는 한 시간도 일하지 않아도 그거 살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계란 산다는 게 있잖아요. 석 달 동안 일해도 그 계란을 구매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제 그 열알 구매하는 거, 열알 산다 하더라도 석 달 일해야 될 정도로 노임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계란 가치가 그리 비싼 거예요, 일반적으로.
1: 열 알에 석 달이면은 거의 뭐 열을 일해야 한 알.
0: 그렇죠. 한국에서는 한 시간 일하면 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북한은 이자처럼 서른 알을, 서른 알짜리 있잖아요. 서른 알을 이자처럼 그 산다 치면 거의 이제 석 달 일해야 되는 값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 가지고는 열 알밖에 못 사요. 북한에서 현재 지금 월급 탄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시장에 사는 계란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1: 이게 뭐 밥을 사고 나서 뭐 주거비를 다 하고 나서 하는 돈이 아니라 정말 그냥 순전히.
0: 아, 그게 뭐냐면
1: 네.
0: 북한은 원래 그전에는 배급소에서 쌀을 주고 신호품 상점이 있어요. 신호품 상점에서는 매 가정에 한해서 계란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때는 국정 가격이라는 게 싼 가격으로 구매했었는데
1: 네.
0: 지금 국가가 그런 공급해 주는 게 파괴되다 보니까
1: 네.
0: 개인들이 계란을 이제 닭을 키워서 난 계란을 팔다 보니까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매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타가지고 계란 사 먹으려면 한 달 월급 가지고 열 알밖에 못 사 먹는 정도가 돼요. 지금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이자처럼 한 시간 일해서 서른 알 샀잖아요.
1: 네.
0: 그걸 사려면 노동자가 석 달 동안 일하는 월급 가지고 사 먹어야 된다니까요.
1: 근데 그것도 네. 한 판 그 제일 큰 왕란을 사신 거잖아요.
0: 왕란, 네, 그렇죠. 맞아요.
1: 저는 사실 네. 이게 계란을 아까 전에도 뭐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일 싼
0: 네.
1: 이게 할인할 때 가거든요.
0: 네. 네.
1: 그러면 한 5, 6천 원 정도
0: 그러니까 일반화를
1: 네, 네. 하는 거를 구입해서 쓰기도 하는데
0: 네.
1: 근데 이것도 참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5, 6천 원 하는 거를 11,000원짜리를 살 수 있는
0: 네. 그러니까
1: 저희가 취사 선택해서 살 수 있는
0: 자기 선택이 그러니까 계란면에 가게 되면 종류가 제가 한번 세반 적이 있었어요. 거의 40가지가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 이마트 그 큰 매장이 하나에. 있는데 그 계란 매장이 엄청 공간이 커요. 거기다 계란만 쌓아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 그거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야, 한국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시장 경제가 좋은 게 경쟁적으로 자기 물건을 만들고 그 파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격을 조정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것도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사먹게 돼 있는 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왕란을 고집은 해요. 왜냐하면 계란 속에는 이제 노란자도 있지만은
1: 네.
0: 노란자에는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근데 흰자 있잖아요. 흰자에. 이 란 단백이라는 게 이제 흰자에 많거든요. 근데 그 단백도 있지만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란은 그래도 큰 거 사야 좀 속에서 변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한 시간 일해도 한 시간 뭐 보다 더 적게 일해도 이제 서른 날 큰 계란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제가 북한에서 국동방송 들을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야, 도대체 저게 얼마지? 이렇게 자꾸 생각했는데 실제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1: 네.
0: 살 수 있는 계란을 북한은 석 달을 일해야만 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1: 아, 참 이게 계란이 저희 주변에 보면은 단백질 말씀하신 네. 단백질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과장되게 먹는 친구들은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판 다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0: 아, 그런데 저는 지금 계란을 한국 와서도 몸무게가 벌써 이제는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최소한도로 지금 조절하면서 먹고 운동도 네. 하고 하는데도 몸무게 자꾸 불어나요. 그래서

0: 지금 계란도 많이 지금 조절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하루에 그래서 두 알 정도는 먹어요. 그래도
1: 하루에 두 알.
0: 아침에도 후라이해서 먹고 저녁에도 이제 보고서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 있긴 한데 보통 보면 그저 두 판 정도를 사서 먹다시피 하죠. 그러면 한 두 시간 이래가지고 네. 거의 60알 사 먹는 셈 되죠 한 달에. 아. 네. 근데 우리 가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란을 사다 보면 집 가족도 이제 보면 이제 계란은 한국은 너무 흔하니까 그렇죠. 먹기 많으니까
1: 맞아요.
0: 어쩔 때는 까먹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다음 달에 가서는 또 조금 적게 쌀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1: 거의 뭐 냉장고에 무조건적으로 구비해두는 식품 중에 하나.
0: 예, 제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할까요?
1: 네.
0: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남자 형제 둘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제가 대학 시험 치러 가야 될 때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만 주던 계란 후라이를 계란 그 북한은 계란 그 기름을 튀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1: 네.
0: 여기서는 계란을 그 후라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계란 부치기에 뭐 어떤 여러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냄새가 엄청 세요. 계란 부칠 때 그 냄새가.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배부르니까 잘 못 느끼는데 어릴 때 이제 자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계란 반찬 막 하잖아요. 아. 아침 밥 시간 준비하면서.
1: 네.
0: 밥상 딱 차리지만 아버지한테만 계란 반찬 가고 우리한테는 안 주니까 거기 계속 눈이 가거나 했잖아요. 그러다가 대학 시험 치러 가게 되기 전에 어머니가 거의 한 달은 저한테 계란을 헤매겠어요. 아. 그리고 동생이 그게 지금 형한테만 해주니까 그때부터 눈 떠야 되겠는데 뜨지 못하고 눈 감고는 엄청 큰 담이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아, 자기 그때 어머니가 형한테만 그거 해줄 때 진짜 그때는 막 눈물 나왔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북한은.
1: 네.
0: 예, 어릴 때 아버지한테 따로 해주는 것도 그때는 막 엄마가 야속했고 제가 그렇게 이제 대학 갈 때 네. 전자 먹은 걸 우리 동생이 그때 엄청나게 좋아하고 막 형만 뭐 자식이냐고 하는 식으로.
1: 동생분은 대학 가실 때 안 해주셨어요?
0: 그 대학 갈 때 그다음에 해줬죠. 그 이후에. 근데 제가 그때 대학 갈 때는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한국 같으면 저도 먹고 다 같이 해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1: 그쵸.
0: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이 그때는 뭐 눈 감고 뜨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때는 막 엄마를 원망했겠어요 그때.
1: 참 이게 저희가 계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눠도 남과 북의 차이가 술술술 계속해서
0: 그렇습니다.
1: 다 나누지 못한 이런 간극이 있잖아요.
0: 아 정말 한국은 계란이 너무 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월급에 비하면 너무 싸잖아요. 뭐 한 시간 일해가지고 서른 알 쌀 정도 되면 뭐 네. 너무도 싼 거죠.
1: 최저로 한 시간 일해서 최저로 서른 알 사고 우리 대표님만 해도 벌써 몇 알 100알이 넘죠. 한 시간.
0: 글쎄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아, 좀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도 이제 같은 우리 한반도인데 조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을 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차이가 심한 거예요.
1: 네. 근데 이럴 때마다 저희가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남북의 간극을 생각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묵상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시편 145편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생물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1: 아멘.
0: 아멘이. 참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 섬기는 북한의 차이가 이렇게 우리가 먹는 흔한 음식에서도 나타난다고 좀 봅니다.
1: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구할 때 아들의 그 자녀의 울부짖음을 못 들은 척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처럼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북녘땅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또 계란에 대해서 우리의 식료품의 거의 뭐 필수품과 또 같죠.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0: 네.
1: 계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묵상한 이 말씀에 붙들면서 또 북한을 위한 기도의 소망의 한 줄을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 돈 내 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2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북한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5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5에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5m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50장, 새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통합찬송가 350장, 새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이 땅의 민족을 살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아픔이 찾아온 지 75년, 어둠이 찾아왔고 빛을 소망하지만 절대적 권력은 소멸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린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북녘동포들 기도하는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도로 드립니다. 주님, 이 민족을 살피사 불쌍히 여기시되 주님, 우리의 뜻이 늘 주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 민족의 영적 군사,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을 다시 주시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띔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아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굳고다에 이르고 굳고다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계셨지요? 이번 주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을 다시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았지만 그것을 깨뜨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말하며 그렇게 섬긴 일에 분노해서 던져 깨뜨린 거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다시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처음 주실 때와는 달리 돌판도 조각목 궤도 모세가 직접 준비하도록

기록하십니다. 처음엔 계명도 계명을 기록한 돌판도 하나님이 모두 준비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계명만 주시고 사람이 직접 돌판도 준비해서 다듬고 궤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몇 가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아멘.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한 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돌판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노력하여 그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셨습니다. 무겁고 험한 돌을 다듬고 산 위로 들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광야의 딱딱한 나무를 다듬어 궤를 만드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진중한 마음으로 받게 하신 겁니다. 둘째, 처음 쓰셨던 말씀을 다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아주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다시 써주십니다. 전능자께 다시 쓰는 게 수고롭지는 않지만 우상을 섬긴 백성을 위해 다시 쓰시는 것은 전능자가 자신을 낮추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죄인들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판에 다시 써주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도 다시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그것은 궤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벌레도 잘 먹지 않는 아주 견고한 초강목 궤에 넣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증거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두 번이나 새겨주신 사랑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담긴 증거의 판인 셈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한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들의 나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4절에서 그 판을 처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장소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두려워 벌벌 떨 지경이 되었던 산 위 불 가운데서 쓰셨지요. 첫 번째 써주신 판을 불 가운데서 써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판이 깨어졌을 때 한 번 더 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이 판을 소중히 여겨 지키는 것이 그 백성의 마땅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곧장 아론의 죽음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임을 이어받아 행했음을 기록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제사장들의 나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 죄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가나안 접경지대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지파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레위지파에 대해 8절 9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니

0: 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앞에서 행진해요. 그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앞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진행했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자신의 지파에만 모여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른 지파들은 지파별로 모여 살았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이스라엘 지파 전역으로 흩으셨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레위인들을 통해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땅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에 대해 민수기 18장 여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아멘.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기록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제사장 제도를 만드시고 레위지파라는 제도를 특별히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말씀의 공동체가 되도록 조직까지 다 결정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길, 말씀을 따르는 길만이 우리가 걸어갈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십계명도 다시 새겨주시고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끄시기 원하셨어요. 그 백성된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 조심조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목적한 땅에 이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나의 탐욕과 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을 깨뜨리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참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내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을 다시 주시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에 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178장, 새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통합찬송가 178장, 새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도망하자 하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도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성을 내며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이에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니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고 청하지요. 그렇게 또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서 화해 같지만 화해가 아닌 입맞춤을 합니다. 그 후 압살롬은 성문 길 곁에 서서 송사를 해결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러기를 4년,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오늘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고해요. 다윗은 자녀 고난으로 점점 거룩해져 갔지만 압살롬을 키운 것은 분노였어요. 회개는 안 되고 분노는 나의 힘을 외치면서 내버려 둠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송사하러 온 이들의 억울함에 감정이입을 해주고 껴안아 주니 12절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고해요. 그러나 그는 왕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왕은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신 사람은 왕이 되든 안 되든 평안이 있지만 스스로 올라가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압살롬은 사실 11년간 안 보며 훈련시킬 제목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줘야 할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했고 피해의식도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간과했어요. 압살롬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해요. 속은 자가 나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하는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에서 왕이 되고 싶나요? 직장과 가정의 왕이 되어 만족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빼앗고 싶나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둘째, 도망가야 합니다. 전령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14절에서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하며 재촉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겼던 다윗이에요. 그토록 용감했던 다윗이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합니다. 왜일까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급박한 순간에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반역이 일어나니 누가 내 편인지 분간이 안 되고 동족끼리 서로 죽일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곧 자기 백성이었어요.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곧 구원이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한번 죽으면 끝이기에 무조건 도망가야 모두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망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별은 무슨 일을 당한 후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훈련되어 있어야 급한 상황에서도 딱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자기 삶의 결론임을 즉각 안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맞서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도망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16절에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둔 것은 압살롬이 후궁까지 해치겠나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마저 섭리에 맞게 쓰셔서 추후에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왕 노릇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 다윗이 도망하듯 더큰 나의 악을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공동체 곁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싸우나요? 사랑해서 져주나요? 사랑하기에 물질, 명예, 시간 등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물러난 적이 있나요? 도망갈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나요? 오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간병, 경제 고난으로 도끼가 가득했지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도끼가 빠졌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부자가 되어 시댁과 친정에서 인정받고 싶었지만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고 남편의 사업까지 망했어요. 그 여파로 저는 투잡을 뛰다가 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시기에 지인의 권면으로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여기저기 살피다가 남편의 바람이 드러났지요.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온몸으로 절규하며 원망했는데 교회 지체들은 이 사건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지난날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제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 위장 이혼을 택한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권면으로 가정의 구원보다 내 이익을 우선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 혼인신고를 했었어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해만 있었더니 시간이 흘러 저는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고 그런 제게 남편은 요즘 당신 얼굴에 도끼가 빠졌어 라고 해요. 전에는 오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간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온갖 일을 하며 생색이 올라와 얼굴에 도끼가 가득했거든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처럼 저도 이기심과 탐심의 마음을 빼앗겨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반역자임을 인정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올라올 때 14절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듯이 저의 더 큰 악을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도망할게요. 공동체를 통해 저의 도끼를 빼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남편이 집에서 고장난 부분을 고칠 때 응원하며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될 때 저의 더 큰 악을 생각하면서 정죄를 멈추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다윗이 벤메르하게 이를 때

0: 그렉과 블렛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합니다. 이 600명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떠돌던 시절부터 함께한 이들이에요. 통일왕국이 되며 수많은 인재가 등용됐지만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 환난의 때에 다시 따라 나선 사람은 환난과 원통함을 함께 겪은 이들 뿐입니다. 다수가 얼마나 허수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이 위기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사람은 상처를 통해 성숙해갑니다. 눈물 흘리며 도망간 다윗이 훗날 별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듯 자녀가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이 고난의 순간도 언젠가 별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왕좌에서 내려와 사랑하기에 도망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은 압살롬의 모습이 곧 저희의 모습임을 봅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왕좌에 오르니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합니다. 급박한 순간에도 구원을 위해 분별하여 사랑으로 도망한 다윗처럼 기득권을 포기하고 도망하길 원합니다. 이기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져주고 급할 때 말씀이 생각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고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마다 저의 더 큰 악을 보며 기도의 자리로 도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함께 행진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가

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롯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7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어제 하지도 지나했고요. 이제는 정말 완전한 여름입니다. 각종 여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철이 되면은 피어날 때가 오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꽃은 자기가 피어야 할 때를 놓치지 않아요. 꽃들은 절대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피었다가 스스로 질 뿐 다른 꽃을 의식해서 빨리 핀다든가 아니면 늦추어 피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도 꽃입니다. 제각각 활짝 필 때가 있어요. 일찍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고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맞추어 활짝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님의 시간.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베르야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나누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최소 두 명 이상이 짝을 지어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공부든지 하브루타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들으며 자신의 의견도 밝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배운 내용을 설명할 때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네 생각은 어때? 입니다.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은 요즘 교육의 핵심인 메타인지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한국의 교육청에서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하브루타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가정이며 아이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주제는 탈무드와 성경입니다. 유대인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주제로 최대한 자주 하브루타를 합니다. 나라가 없었을 때에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비결로 하브루타를 꼽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가정에서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월드비전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테너 지명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두 증인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승리하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죽음이 빛과 생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쓰더라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화요일 서울 방송 올라가서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정말 감동과 도우심을 크게 경험했는데요. 그 도우심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동참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하나님 그 힘으로 좀 방송을 채워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 그 성도들의 삶을 보고 듣게 하시냐면 방송 중간에 한 성도님이 사연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자신의 딸이요 한 남성에게 지독한 스토킹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삶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스토킹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보기에도 너무 심했는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딸을 가진 어머니께서 성경원금을 보내시는데 다른 이름이 아니라 자기 딸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스토킹한 남성의 이름으로 성경원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사인을 올린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일을 양자로 삼고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역사 가운데나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 사건이라면, 누가 혹시 내 딸을 그렇게 괴롭게 했다면 저는 제가 가서라도 응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딸을 그렇게 괴롭게 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 이름으로 성경원금을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아나운서 분들과 함께 감동이 되었는지,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이 소식을 듣고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또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요. 또한 자신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과 또 선교의 삶을 중단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방송을 듣고 보니 내가 이럴 수 없네요 라고 함께 동참을 하고 얼마나 그 뜨거운 반응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던지 그 한 성도의 십자가를 진 것 같은 우리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십자가는 험한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에서는 반드시 영광이 있기에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가장 영광적인, 영광스러운 그 삶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저는 확신하는데 그분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재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영광을 맛보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희 생명을 찾고자 하는 이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너희 생명을 잃고자 하는 이는 찾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을 참된 능력 있는 생명되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인데 그 십자가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고 나도 모른 새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삶의 태도와 심령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성경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셨는데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내 모든 어둠과 죽음을 빛과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오니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던 이 두 증인의 삶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 재앙이 나가기 시작하기 전에 그 막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중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여주는데 두 증인의 이 십자가의 삶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짜 우리를 바꾸어요. 생각나는 이 찬양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있는데 우리 찬송가 487장인데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혹시 찬양 아십니까? 이 익숙하지 않는 찬양인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2절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연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못 부를 뻔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연약함 이후에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애통한 후에 기쁨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요. 10분 후에 추수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 4절은 우리 487장 우리 목소리로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487장 4절이요.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고생한 후에 시작. 고생한 후에 기쁨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십자가

할렐루야. 그 십자가 위에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진실로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거두는 것일까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의 길은 실패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실패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종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신다면 이 7절은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을 향하여서 불에서 입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 태워버립니다.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늘을 닫고 열기도 하며 이 땅에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며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그 힘을 가진 자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하다가 져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어떻게 그 권세 있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 무적행의 사자는요, 짐승은요, 9장에 나왔던 그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짐승과 동일한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 짐승은 우리 성도님들 뭐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기고 괴물처럼 생긴 그러한 이들을 말한 게 아니라 무적행에로부터 나오잖아요. 무적행. 무적행은 이 밑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구덩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이 짐승이 나와요. 생각해 보시면요, 10장 1절에 힘센 천사가 나와서 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두루마리를 줄 때에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썼잖아요. 그 두루마리의 능력으로 예언할 수 있는 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나라의 존재임을 본다면 이 무적행의 존재가 반대로 무엇인지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땅의 핵심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는 땅에서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문화의 힘, 그런 힘들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와 두 증인이 맞붙어 싸웠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겨야 돼요? 두 증인이 이겨야 돼요? 짐승이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두 증인이 이겨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증인이 이기지 아니하고 이 짐승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부족해서, 두 증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말씀해 보면 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 때에 그들이 증언을 어떠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그 짐승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증언을 마칠 때에. 이 증언을 마치다라고 하는 이 텔레수신 오노로 텔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사실은 알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마지막 말,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할 때에 그때 쓰셨던 말씀이에요. 사역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그들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동안 그 박해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하나님이 정한 이 시간, 그 시간이 마치자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들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지만

그들의 사역이 끝나자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대적하는 원수를 밟아 죽이거나 힘을 과시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에 맞췄다 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자처럼 그 길을 가는 것,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 것, 바로 그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십자가.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힘을 가질 때가 있지만 오늘 찬송하는 것처럼 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 증인처럼 강력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패배하고 죽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 순교할 때가 올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십자가의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두 증인처럼 죽임을 당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피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그 길이 내 사역을 마치고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가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길,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길, 그 길 갈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옵나니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실패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말씀에 나누었던 그 간증요, 그 한 어머니가 자기의 딸을, 자기 삶이라면 그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딸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을 용서하겠다라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아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소망하고 신뢰하고 있으니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내가 두려워서 예수 믿으면 더 재미없어질까 봐, 예수 믿으면 고생할까 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야, 너 십자가 지고 살래? 아니요, 저는 제 감정 하나라도 상하면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고 좀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우리의 승리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삶 가운데 분명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길을 두려움과 죽음까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삼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두 증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곳, 그곳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바로 이곳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타락해가지고요 소돔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굽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은 그곳을 살리고자 이 두 증인은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만이 이 예루살렘을, 이 소돔과 같은 애굽과 같은 도시를 다시 살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 소망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번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년 6개월 동안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였는데 사흘 반 동안 이제 무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사흘 반이라는 시간은 마치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죠. 예수님이 사흘 동안 장사되어서 부활하셨는데 이 사흘 반,

3년 6개월에 비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당하는 고난과 같은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소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속히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며 끝까지 실패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순종하여서 세상을 고치는 십자가의 능력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세상의 반응은 어땠는지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두 선지자라고 하죠. 두 중인은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큰 권능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요,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전한 건 복음이었는데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괴롭게 여겼습니까? 우리 지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퀴즈 내볼까요? 두 증인이 한 옷을 입고 예언을 하였는데 어떤 옷을 입었나요? 말씀을 퀴즈를 마치지 못하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나요? 네, 우리 3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옷이었어요? 다 같이 배옷이었어요. 맞춰서 다행이십니다. 배옷이었어요. 배옷을 회개의 옷이었단 말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회개의 메시지가 달콤하게 들리십니까? 쓰게 들리십니까? 우리 서로 축복하세요. 회개의 메시지를 달콤하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달콤하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이 우리의 그 회개의 메시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메시지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회개의 메시지가 내게 달콤하게 들릴 때, 나를 고치는 진짜 메시지가 내 마음속을 파고들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는 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냐고 나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고치는, 회개하는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에 들리고 나의 기도의 시간에 회개로 채워지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없게 하실 때에 새롭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건 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죄를 해결하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시작요. 3일 반 후에 하느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랑 우리 성대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십자의 길은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실패하는 길 같고 죽음을 당하는 미련한 일 같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십자가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0: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십자가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지금 내가 실패하는 거 보이고 고난의 길이라도 죽음을 당한 길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니까요, 이 자기를 대적했던 원수들이 꼼짝을 못하고 두려워하고요, 하늘로 올라간 두 증인이 부러워가지고 사실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그제서야 구경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데 이곳에서 놀라운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올라가는데요, 부활의 증거가 세상의 지진과 성의 10분의 1, 일부가 무너지는 것이죠. 7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일부의 수, 일부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여러 남은 자들이 아직은 있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들이요, 대적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꼭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에 9장의 말씀 가보면 9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장 20절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선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했더라. 회개하되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했어요? 아니하였어요. 그 재앙 가운데에도 그 고통을 경험했는데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지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장 이 두 증인의 삶 가운데는 회개해요. 왜냐하면 두 증인이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가 보자,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보고 부활의 능력을 목격하자 그제서야 회개하고 회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저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터인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경험합니다. 인간의 설득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설득으로 천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설득으로 교회도 가정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되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실패하고 죽음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 십자가의 길에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들 십자가의 길 가운데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는 길은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우리 중직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니라도 예수께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회심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옵나니 십자가를 붙들고 두렵고 죽음을 당한 길이라도 십자가로 승리하며 길을 끝까지 가시고 십자가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로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4412번 광주 세광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사랑담은 교회 홍선범 목사님입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위해 피흘린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자유와 신앙과 양심이 더욱 지켜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존중받게 하시고 공적인 기관들이 정직과 책임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로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다음 세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세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016년 6월 22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사람 사이의 사귐과 비슷하대요. 사람도 친해질 때 그냥 친해질 수가 없죠. 그냥 아무 일 없이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대신 그 사람과 경험을 공유할 때 정말 친해집니다. 훈련소 동기, 신입 동기, 네. 뭔가 그 경험을 공유할 때 그 친밀함이 있는 것이죠. 경험을 함께 공유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주님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시선이란 찬양의 가사인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순종했을 때 거대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고 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이 아침 거대한 업적이 아닌 대신 작은 순종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진정 깨달은 사람은 못할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혹시 순종하게 좀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마다의 그것이 있겠죠. 우리가 순종하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혼자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시죠? 자, 복된 한 주간 일상의 시작. 월요일 아침 우리 힘있게 찬송하면서, 세상에선 이 성경의 순종의 원리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일상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순종, 우리 힘있게 순종해 보시죠.

뭔가 순종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있는 이 아침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적이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무릎을 꿇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이 아침 극동방송과 함께한다. 이 작은 발걸음 속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계산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참 이 순종의 하루, 이 순종의 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눈앞에 당장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이 아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길을 잃은 듯한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제 손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작은 순종의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다 각자만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쭉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중단할 수 있을까? 많이 있겠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하나만이라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믿음의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보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하루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오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163님 그리고 6089-8482-4835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좋은 아침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뭉클한 시간 이 아침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요. 우리 여수에는 비가 내린대요. 반가운 담비입니다. 할렐루야. 2061님 이번 한 주 은혜의 담비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우리 찬송 연주로 같이 할까요?

아멘. 기현수 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은혜로운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이거야말로 참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으로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꼭 원합니다. 우리 8277님 처음으로 오프닝 이렇게 마음 주셨는데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잘 받으셨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288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러니까 은혜로운 찬송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7571님 오프닝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처음으로 또 문자 주셨고요.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2994 우리 교회에서도 7월 말까지 교육부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잘 준비하고 또 그 자리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5703님 이렇게 아침에 문자 보낼 수 있는 자체가 은혜인데요 라고 하시면서 오프닝 말씀하셨고요. 잘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월요일 찬송가 대회, 은혜로운 찬송가 많이 했는데요. 아침에 쉼표 우리 황미경 사모님과 만나봅니다. 오늘 아침 여수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비와 관련된 칼럼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황미경 사모님 만나보시죠.

몇 해 전 어느 초여름,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공기는 눅눅하게 무거웠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섰지만 바지 밑단은 금세 젖고 신발 속으론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몸이 젖으면 마음도 함께 젖는 것일까요? 지친 어깨와 축 처진 마음이 빗줄기와 나란히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늘 그런 묘한 고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말수는 줄어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저마다의 생각들이 고이지요. 저도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뒤 편의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운 후 다시 강의실로 돌아가는 길, 그리 넓지 않은 골목 어귀에서 한 아주머니가 작은 무언가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살짝 덮은 상자 안에는 빵과 컵 라면, 비닐 우산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앞에는 손글씨로 쓴 작은 종이 한 장, 혹시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눠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는 고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마음 한가운데에서 아주 조심스레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늘을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당신도 사랑받고 있어요 하며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꼭 크고 놀라운 기적의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낯선 골목에서 만난 작은 친절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때로 비닐 우산 하나, 작은 빵 한 조각, 말없는 작은 배려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질문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고요.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믿게 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갑자기 번쩍이는 빛처럼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어쩌면 그것은 비 오는 날 고요한 골목에서 마주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상자처럼 조용히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다시 우산을 쓴 채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우산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한결 가볍게 걸었습니다. 이 비는 젖는 비가 아니라 적시는 은혜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돌이켜보니 그날의 비는 더 이상 축축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 그 작은 상자는 제게 그렇게 사랑을 다시 가르쳐준, 그리고 메마른 우리 마음을 적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한 아침의 쉼표. 와, 오늘 그 비 오는 날에 한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던 것이었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참 자유롭게 혹시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이렇게 참 나눠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는 그 고요한 풍경 속에 이상하게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 다정함이 느껴지는

이슈를 이 월요일 아침에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정함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그 다정함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셔요.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 네. 혹시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도 좋고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다정함을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다정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정함 이상의 큰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쉼표 영상 여러분 꼭 공유하시면 좋겠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9507님, 피디님, 요즘 제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방해와 유혹이 밀려오는데 한 이틀 동안 우리 9507님 믿음이 식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으셨대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메마른 내 모습이었지만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다시 원상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이 아침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요. 우리 9507님께서 얻으셨던 그 감동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싶어요. 맞죠? 우리 9210님도 쉼표, 또 6979님 오프닝이라고 하시면서 오프닝 말씀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아침에 쉼표 영상은 쉼표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 너무나 좋았는데요. 혹시나 못 보셨으면 꼭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어떤 귀한 지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분주한 아침이시죠? 6810님 그래도 다정한 오늘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잘 다녀오셔요. 오늘 아침에도 눈물이 나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힘내시길 바라고 우리 9055님 기도 제목이 있으시대요. 목요일부터 교회 수련회인데 지금 병원이시래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오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 귀한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특별히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신 1169님도 응원합니다. 우리 새싹들이 있어요. 8277님, 6999님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 7시 45분인데요. 선물 소개 함께 하시죠.
1: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0: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대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대요.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을 저는 정말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함께하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오늘도 들려오는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기를 기대합니다. 묵묵히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 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미성년자 산모의 출산 아동은 1만 1,106명입니다. 미성년자의 출산은 신체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또한 학업 중단, 경제적 곤란 등 산모의 삶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미성년자의 임신은 임신성 고혈압, 빈혈, 자궁기능 부전, 저체중아, 선천성 기형, 신생아 사망률의 증가 등 여러 문제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특히 15세 이하의 임신의 경우에는 신체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그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0대는 임신 중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신생아 사망률의 주요 원인인 조산과 저체중 출산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영아 사망률은 2.8명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10대 산모의 경우 무려 16.2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기 성적 결정권만 강조하는 위험한 성교육을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Good morning.
1: (목소리) 지난 주말 잠언 14장을 읽는데 사절 말씀에 꽂혀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읽고 또 읽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휴, 이놈의 소 냄새도 나고 또 왜 소똥만 하다 하잖아요. 아침부터 좀 죄송하지만 똥도 왜 이렇게 많이 싸는지. 소 때문에 구유가 깨끗한 날이 없다 싶다가도 이 소가 밭을 갈고 우유를 주고 참 소를 통해 얻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키우며 생기는 번거로움이나 수고가 있긴 하지만 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더 큰 소득과 결실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제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구나. 장점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싶다가 말씀을 읽다 읽다 또 읽어보는데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한 거니까 단점마저도 장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걸 넘어서서 단점마저도 장점이 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분명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고 기도의 재료가 된다면 오늘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웨이홈의 나의 가는 길에 이어서 너 근심 걱정 와도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잠언 14장 4절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 정말 이거 직장 그만둬? 아, 이 사람 정말 참 마음 어렵게 하네. 끊어버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나와 맞지 않는 불편함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그저 쉽게 포기하고, 왜냐하면 포기하는 게 더 쉬워 보이잖아요. 포기하고 또 그냥 지나치면 참 좋겠고, 뭐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 또 이를 통해서 얻게 하실 것들, 누리게 하실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기대가 되고 또 이 아침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참 비유가 확 와닿는다, 너무너무 와닿는다 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은 점을 바라보고 또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인데요. 지난 주말과 주일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와 묵상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 또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나눠주시고요. 월요일 아침 풍성한 또 은혜로운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귀한 찬양과 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할게요.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도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의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찬양 함께 하셨고요. 또 이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열매 맺는 나무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아, 오늘 아침 잠언 1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 또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단점마저도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자 나눴는데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으로 또 신청곡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월요일 보내시길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 1분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이 맞춰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요? 이미 눈치가 빠른 분은 벌써 답을 생각해 냈을 수도 있어요. 저의 이름은 두 개가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기록된 그런 복음서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마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마태가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마태를 만났고 마태도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세관의 그 세리로서 돈 많이 벌던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아마 이건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이래요. 이 세리가, 마태가 세리로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하루에 저녁이 찾아오고 밤이 찾아오면 자기가 거둔 그 수많은 돈주머니를 가지고 그는 밤마다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일까? 내가 이렇게 오늘 또 돈을 많이 징수해서 내 몫으로 이렇게 빼돌렸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지만 과연 돈이 전부일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정말 이것이 행복한 인생일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분을 정말 내가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 세관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삶의 수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부르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삶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들,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민도 겪고 갈등도 해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을까? 라고 생각도 해보고 그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서 좌절도 해보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 저는 주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런 수많은 갈등의 과정을 거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야, 나는 잘해. 어떤 고민도 갈등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아마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순종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는 존재였어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아주 돈밖에 모르는 인간, 로마의 앞잡이.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부여한 그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징수를 해요, 이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로마가 정한 액수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몫으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것을 용인해줬어요. 그렇게 하도록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거뒀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들은 대부분 부의 축적을 통해서 부자로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세리를, 이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 매국노인, 로마의 앞잡이인 저런 세리를 제자로 삼아, 아유, 너희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는 내가 안 봐도 뻔한다. 얼마나 참 그럴 것인지 내가 안다. 사람들이 수없이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세요. 이 속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인상과 사람들의 평판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다 함께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함께 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마태도 부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열심당원이 있었거든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들은 독립을, 유대의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독립을 추구하겠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급진적인, 급진주의자들인 이 열심당원 시몬도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 어부, 세리, 이런 아주 급진주의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어우러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죠? 누가 썼죠? 마태가 썼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언제나 이 표현을 씁니다. 세리라는 표현을 똑같이 붙여요.

좀 이거 떼어버리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거 떼어버리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사용합니다. 세리 마태. 오늘 또 보세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세리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마가라든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를 표현할 때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이름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름은 레위였던 거죠. 예, 하나님과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레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세리가 됐어요. 왜 마태는 그렇게 했을까? 그 부끄러운 이름을 좀 빼버리고 싶은데 왜 마태는 자기가 쓴 복음서에 언제나 세리 마태라고 한 표현을 썼을까? 마태는 자기 자신을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죄인이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이 조금만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면 너가 누구였냐? 너가 세리지 않았느냐? 너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 않았느냐? 나는 나의 나됨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다. 그 언제나 그 자리를 그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세리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만나주신 다음에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세리들을 다 초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 집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여기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와 같은 세리,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왔어요.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분했어요. 만약에 부정한 것에 접촉될 때 어떻게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저 예수님이 저렇게 부정하고 죄인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 죄인들을 저렇게 가까이 하면 죄인들에게 접촉되고 죄인들과 같이 돼버리는데 부정하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아유 종교의 제자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거룩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죄인과 철저히 구별해서 절대로 죄인 곁에 가까이 가지 않고 구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돼.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죄인 그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철저하게 편을 가르고 구분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고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져 있고 강남과 강북으로 갈라져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편을 나르고 나와 다르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너는 왜 그런 그 사람 쪽에 속해 있느냐, 내 편에 속해야지 그렇게 했던 그 모습대로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놀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놀이를 하기 전에 뭐 가위바위보 비슷하게 사람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놀이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었어요. 편을 두 편으로 딱 나눠요. 그렇게 일렬로 쭉 세워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깨를 양쪽 어깨를 이렇게 얹고 막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먼저 이렇게 앞으로 막 달려가면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예. 그럼 이제 뒤로 물러나가면서 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꽃을 찾으러 왔으면, 그렇게 예쁜 꽃을 찾으러 왔으면 조용조용하게 꽃 달라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죽을 듯이 달려들까. 여러분 이게

이들에게 던지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너? 너의 정체를 밝혀. 너의 정체를 밝혀서 너가 나와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친구 먹고, 너가 다르다고 하면 너는 앞으로 너는 나의 적이야. 너는 멀리해야 될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내가 처부셔야 될 존재야.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세상의 방식과 같이 여전히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이 거친 세상의 방식과 저항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수님과 같이 해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와 병든 자 가운데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예, 병든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픈 영혼을 치유하는 영혼의 치유자로, 의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사람들을 원해요. 건강한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병든 자, 좀 뭔가 이상한 자, 온전치 않은 자, 그런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건강한 자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건강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병든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치료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병든 자가 병을 고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신 그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세리, 죄인, 병들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구별해놓고 나는 저 죄인과는 다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도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 있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앞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앞부분 시작.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인애, 긍휼, 사랑을 갖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종교의 시스템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바라실까, 하나님이 아는 것을 우리도 알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사를 원합니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정한 것, 그것만 딱 지키면 되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뭘 원합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했어요. 긍휼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긍휼은, 사랑은 정해진 것 안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느냐? 율법은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정한 틀 안에 자기 자신들을 거기에 두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까이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이야, 죄인 취급을 당해도 싸,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한다, 그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있겠느냐, 나는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기를 바란다. 죄인이라고 멀리하지 말고, 병든 자라고 멀리하지 말고 더 가까이 가주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 우리는 지식을 갖기를 원해요.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옳은가,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옳음보다 바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바르냐 옳으냐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 13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13절 뒷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 갖추고 허물이 없는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만나주셨고 세리 마태를 만나주셨고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 야이로를 만나주셨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모두 다 삶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 머물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길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 주셨어요. 그들은 멀리할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란다. 구분하지 말고 너가 그렇게 담을 치지 말고 너와 나는 다르다고 그렇게 자꾸 배격하지 말고 가까이 가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 속에 이 사회에 던지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혹시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좀 마음이 잘 맞고 나와 코드가 잘 맞은 그런 사람들과만 혹시 지내십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사람, 아유 너는 나하고는 다르구나,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거리를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너의 정체를 밝혀. 나와 색깔이 같지 않은 사람은 나는 상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로마 제국의 헌신적이었던 세리 마태도 제자로 부르시고 그런 로마 제국을 향해서 무력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열심 당원도 제자로 부르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0: 좀 나하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 나하고 좀 이념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멀리하거나 담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와 내가 생각이 좀 다르지만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손 내밀어 줄 테니까 너도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마음만이, 이 예수님의 방식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저항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살지만 나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그렇게 살겠다. 아마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은 언제나 늘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방식과 같이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휴대폰이 갑자기 느려지면 제일 먼저 저장 공간을 확인하죠. 사진도 지우고 사용하지 않는 앱도 정리하고. 그런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마음은 가득 차 있어 그리 복잡해도 정리할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정리 한번 해보시죠. 어떤 분은 회개를 무섭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벌을 받기 위한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한 번의 큰 죄 때문이 아니라 작은 교만과 작은 불순종,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쌓여서 문제가 될 때가 더 많죠. 마치 자동차 앞유리에 먼지가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요. 회개는 신앙의 비상구가 아니라 일상의 숨쉬기와도 같은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숨을 내쉬어야 새 공기를 마실 수 있듯이 죄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자고요. 회개는 하나님께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안기는 시간인 거 기억하시고요. 사랑이 뜰안 출발하는 첫 찬양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